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깨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욕이고 소유욕입니다. 탐욕과 소유욕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 샬롬이 깨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입니다. 지나친 성취욕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깨집니다. 내가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성공의 종노릇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안이 깨집니다. 세 번째,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평안이 깨집니다. 네 번째, 분노하는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도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만한 사람도 더불어 평안이 깨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된 평안 없는, 안식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피곤해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이 하늘에서는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고통,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항상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평안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구원에 대해 별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핵으로 인해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것을 보자 그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기도 마지막에서 이 평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복,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을 새 번역은 주께서 너를 고의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 즉 얼굴이란 표현은 대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면에서 내게로 향하여 드사 든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해서 들어 올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왜 들어 올리실까요? 왜 들어 올리시는지 그 이유를 현대인의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얼굴을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향하신다라는 의미는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시면서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연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 담장 너머로 우리 아들, 딸 학교 잘 다니는지 살펴보시는 부모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부모님의 다른 점은 부모님은 보고 어느 정도 잘 되었다 싶으면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멈추어 서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인자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면서 우리에게 멈춰 선 채로 그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 느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세상에서 나만 혼자라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혹시 나만 버려진 거 아니냐라고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지요. 아마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면서 멈추어 선 채로 그윽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구약이지만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를 대면하시면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특이한 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춰 선 채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알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것도 축복인데 여기 서서 얼굴을 대면하시고 멈추어 서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 특징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원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심이라는 뜻인데 어느 경우에도 지명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고 돌보다는 뜻이고 입장을 바꿔버린다는 뜻이고 다시 설립한다는 뜻이고 배치한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여 함께 하시면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름도 부르시고 돌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들을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제가 말로 하기는 너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번영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 정말 많죠.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샬롬,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사람들 만날 때 오른쪽 손가락 하나를 들어가지고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을 하나 들어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우리가 고요하면서 평온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넓은 마음, 푸근한 마음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성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샬롬, 평안 주시려는 그 예수님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 그 샬롬 주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샬롬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샬롬 화목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을 이루도록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던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과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안전과 번영과 고요와 평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의 모습은 어떨 건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소식, 굿 뉴스, 가스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처럼 무언가를 받았으니 대가를 치러야 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처럼 뭔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사랑이고 생명을 다해서 주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영생토록 주어지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평강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사랑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축복, 평안 어느 누구도 건들 수도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대가를 바라고 세상은 주고받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 평안을 원하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이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에 나오는 평안의 원어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평안은 여기서 구약에서는 샬롬이지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뜻은 결합하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함, 평안은 곧 결합되고 연결될 때 가져다 주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언제 불안합니까?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언제 불안합니까?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질 때 불안하지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지요.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되어 것이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될 때 참 평안이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을 가는데 조종사가 지상의 관제탑과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교신이 끊어져서 조종사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제탑과 연결이 되어질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와 우리는 누구와 연결될 때 참된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들어오지만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 반주자 집사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1절만 우리 함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를 러브로 바꾸는데 좀 아쉽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절. 사랑을 너에게 주노.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0: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참된 평안과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문도 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지. 이런 주의 약속하신 말씀에 연결되어서 걸어가면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흔드는 사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아직도 우리를 흔드는 환경,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강, 우리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뉴스평론가인 폴 하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비트리스라는 도시의 웨스트사이드 침례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가대 연습실에서 연습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거의 모두 다 그 시간에 교회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결코 전에 없었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원 전체가 성가대 예배 시간에, 성가대 연습 시간에 좀 늦겠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좀 늦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아노를 반주하는 집사님은 저녁을 먹고 잠깐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성가대원인 그의 어머니와 함께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반주자부터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한 성가대 여학생은 학교의 급한 숙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는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부부는 항상 교회 오는 길에 다른 대원 몇 명을 태워서 데리고 오는데 대원들을 태우고 오다가 자동차에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다시 고쳐서 오기 때문에 늦어서 시간 안에 못 온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날 저녁에 18명의 성가대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시 30분에는 반드시 성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시간 7시 30분까지는 평안했는데 바로 그날 1950년 3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지하실에 있는 가스파이프가 새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교회 전부가 타버렸는데 성가대 연습실이 바로 가스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7시 30분에 정시로 모였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산산조각나서 죽었을 터인데 그날따라 18명의 성가대원 모두 일이 생겨서 정시에 교회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건을 미리 아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미리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얼굴을 쭉 보시고요.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어색하신가 봐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시고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안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한번 연습하셨으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쭉 보세요. 손 딱 잡으시고 얼굴을 대면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평화와 안전과 번영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고요와 평온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nchat.org입니다. 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는 소식만큼 희망적이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 BBN 한국어 방송 모든 사역자들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로부터 사랑의 이메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을 들으시면서 구원을 받았다든지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간증들 또 삶에서 얻어지는 승리의 간증 그리고 기도 제목 등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이메일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됨을 확인하고 또 함께 방송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단 없이 선포하는 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자녀들이 못 살게 굴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고 또한 믿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소망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의 소망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손자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손자가 두 손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노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한쪽 노에는 일하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없이 그 손자에게, 그럼 기도하라고 쓰여진 노는 그냥 묶어두고 일하라고 쓰여진 노 하나만 저어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뱅뱅 돌고 제자리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은 전진이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했어도 안 된다. 그것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이 잘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주먹 하나로 세계를 장악했던 무하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정말로 대단했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무하마드 알리가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권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에 등극할 당시 그 상대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지 포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예상을 깨고 승리를 해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챔피언십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주먹 하나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981년 이후로 오랫동안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는 분명히 주먹 하나만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알리에게 엄청난 충격 가운데 패배를 당하고 실망에 잠겼던 이 조지 포먼에게는 놀라운 신앙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뿌에토리코에서 벌어진 경기 직후에 임사체험을 했다는데요. 그가 경기에 패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탈실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텅 빈 공허한 상태 속에서,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10년 만에 다시 또 그 늦은 나이에 링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5세에 링에 다시 섰는데요. 권투 선수로서는 할아버지 나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 링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부인의 기도 응답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인은 이상하게도 조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조지가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게 해주세요. 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의 확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에게 나가서 늦은 나이지만 경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가갖고 경기를 해갖고는 정말로 헤비급 세계 챔피언 벨트를 다시 걸머쥐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믿었던 때는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45세에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믿음 없이 결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도 합당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중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집은 거대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제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침몰하게 될 때는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승승장구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노력은 힘들어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전진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난. 이전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현재보다도 더 큰 고난과 박해를 직면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탄생 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였고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박해가 감소되었습니까? 아니죠. 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그 박해가 한 지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라는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무지막지한 제국의 권력의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인데 네로 황제로부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해방령을 얻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을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다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는 지금도 저 안에 그 소아시아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카타콤이 7천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들어가 보면은 지하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덤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의 터전도, 집도, 직장도, 가진 소유도,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대 맞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32절로 34절을 보면 전에도 초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기쁨으로 견뎌낸 적이 있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닥쳐온 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미국 정부가 교회들을 다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가버먼트 취직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다 내쫓고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다면 그리고 예배대가 걸리면 감옥에 쳐넣고 이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해서 말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네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땐 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는 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히브리 저자의 말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직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한들 영원한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그 영생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이 23절에 말했지요.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관절염이 왔습니다. 관절통이 막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급기야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몸은 쇠약해졌는데 이제 30살도 안 된 젊은 여자가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면 몸이 다 마비가 돼 있으니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그걸 주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겨우 나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의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걸어서 건강하게 아침마다 병원에 출입하고 진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날마다 좋아진다.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날마다 좋아진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러다가도 두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낫는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단 없이 선포하는 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자녀들이 못 살게 굴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고 또한 믿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소망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의 소망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가난이 가져다주는 슬픔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실패와 좌절이 가져다주는 실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시련과 아픔은 없는 것이고 어떤 고통과 낙심과 슬픔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견뎌내고 급기야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의인의 믿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은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의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후퇴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만 있어도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셋째, 주님과의 1대1의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넷째,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혹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소홀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는 마땅히 신앙의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게으름은 반드시 믿음의 후회를 낳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느낄수록 더는 미루지 말고 빨리 경건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어두우니까는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리로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 떨어지다 갑자기 나무 하나를 탁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고야,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거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서 이제 소리를 외칩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 외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절벽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릅니다. 예, 이 집사야. 김집사로 할까 황집사로 할까 박집사로 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 집사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집사가 가장 많아갖고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집사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24 그러면은 분명히 누가 날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근데 누구세요? 나는 네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이분이 오히려 막 기뻐갖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도 계시는군요. 근데 하나님 저 팔이 너무 아파요. 빨리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전력에서 또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잡은 손을 놓거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변하더니 아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은 거의 절벽에 다 내려와갖고는 붙잡아갖고 손만 넣으면 그냥 땅에 발을 디디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주시는데도 이건 예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팔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밤이니까 캄캄해서 바닥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겠죠. 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았던 믿음의 눈 다시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눈인데 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곱기를 더욱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질수록 힘들고 바쁠수록 더 믿음의 곱기를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지 머물러 있으면 뒤로 물려갈 뿐인 것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세월에 뒤로 밀려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참된 믿음은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 이번 달의 표어가 뭡니까? 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전진이에요.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의인은 바로 이와 같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러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당초부터 아무리 믿음의 굴곡이 있어도 반드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멈춤이 없어야 그가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그것에는 너무나도 걸맞지 않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언짢으면 분노하고 무엇이 없으면 걱정하고 유혹이 오면 넘어져가고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물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신앙이 다 되는 줄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어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까지 우리의 삶을 진정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닮고 그리스도만을 전하자.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교회의 표어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숙제를 잘하지 못함으로 설령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도 이것 때문에 너는 가짜였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본래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다만 성전들만 받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알곡과 함께 남겨두라고 하셨던 가라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의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다시 우리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죄종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결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견과 편익감만 걷어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계산적으로 따져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뭐.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불신자들은 항상 이 땅의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늘의 시민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미국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주권이 필요하듯이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자신이 하늘의 시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영주권을 가지고 다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생이 주어져 있으며 우리의 진짜 모국은 천국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소유로부터 모든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 대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대, 연출 윤재희. 193번째 시간.

0: 무슨 일인데 그러는가?
1: 저, 이게 말입니다.
0: 대체 이게 뭔데 그러는가? 이리 줘보게.
1: 아, 저 크게 말입니다. 지금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평안도에 있는 교회들이 낸 헌금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0: 교회들에서 낸 헌금에 관한 보고서?
1: 예, 그렇습니다.
0: 그런데 이게 뭐가 어째서 그러는가?
1: 저, 거기를 한번 보십시오. 아주 놀랄 일이 있습니다.
0: 놀랄 일이? 그럼 어디 한번 보지.
2: 거기엔 미국 북장로 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내용이 들어있었다. 거기엔 바로 그간 평양을 중심으로 한 교회들의 헌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들어있었다.
0: 아니, 이게 뭔가? 조스 엔진들이 그간 이렇게 많은 돈을 교회에다가 써봤자 이건 믿을 수가 없다.
1: 저도 처음에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나와 있는 대로 북장로 교회에서 만든 보고서로 사실인 것 같습니다.
0: 이 보고서가 사실이란 것인가?
1: 그렇습니다.
0: 그렇다면 그간 피죽으로 연명을 해온 조스 엔진들이 어디서 무슨 돈이 나와서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단 말인가?
1: 그게 저도 궁금합니다. 놈들 사정은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닌데.
0: 당장에 그것을 알아봐라. 틀림없이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말이다. 알겠나?
1: 예, 알겠습니다.

0: 당시 한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한 평균 액수가 약 75센트였는데 그건 미국이 보내온 1인당 1달러의 선교비보다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건 비단 평양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교회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까지 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아 헌금을 한 이유는 바로 자립이었습니다. 자립의 시작은 바로 재정에서부터임을 잘 알고 있었죠.
1: 에서 이것 보시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액수를 그간 헌금을 해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구만 기래요. 아니, 미국에서 보낸 선교비보다 더 많은 돈을 헌금을 하다니. 하하.
2: 이거이 다 믿음의 그만큼 크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돈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성도들은 말뿐 아니라 몸으로 믿음으로 보여왔대도 과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1: 아, 그거 맞는 말씀 같습니다. 내래 이렇게 많은 돈이 어디서 나서 성도들이 헌금을 했는지 참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2: 믿음을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3: 아, 뭐가 그렇게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까?
1: 아, 나오셨습니까? 이거 좀 보시라요. 그간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액수입니다.
3: 어, 그거 때문이었구만 기래요.
2: 보셨습니까, 장로님?
3: 봤디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그간 많이들 하는 것 같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많을 줄은 몰랐디요. 이 일로 선교사 목사님들도 놀라고 있습니다.
1: 와요. 헌금을 많이 내서 모의가 잘못됐다 이겁니까?
2: 그거야 아니라 아 이렇게까지 우리 조선교회가 힘써 일어서니까니 그러는 것이요.
3: 그분들도 지금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할 겁니다.

0: 이건 기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헌금이 나오는 경우는 그간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가 없는 일입니다.
1: 그렇습니다. 지금 본국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철수를 해도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2: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곧 있으면 장로교 최초의 현지 목사들을 세우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이곳 조선교회가 자립을 할 수 있겠죠.
0: 하여간 정말 한국 사람들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1: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은 우리들이 저들에게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미국에서도 저렇게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2: 이게 다 성령님께서 지난 1월에 은혜를 내려주신 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령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1: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바뀌는 것입니까?
0: 아, 그렇게 되겠군요. 계획한 것보다 일찍 재정의 자립이 일어났으니 우리 선교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것 아닙니까?
2: 아마도 그러겠죠. 이제 이들은 우리가 없어도 스스로 일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변화를 줘야 할 것 같습니다.

0: 이렇게까지 조선인들이 부자인 줄은 몰랐는데, 놈들에게 조세를 더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 부자?
0: 아, 그렇지 않습니까? 1인당 그렇게나 많은 돈을 교회에 기부를 한 것이면 부자가 아닙니까?
1: 그건 헌금이 아닌가?
0: 헌금이나 기부나 뭐 같은 것 아닙니까? 이참에 놈들의 주머니 사정을 알았으니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1: 돈줄이 있을 것이다. 거기를 찾아야 한다.
0: 돈줄이요?
2: 일본 통감부는 소위 돈줄을 찾아 나서는데,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이든 하나의 조직이나 국가든 저마다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을 불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하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더 많이 소유하기보다는 기도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더 많은 기도를 쌓으십시오. 우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며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야 할 소중한 재료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저희 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모든 말씀은 일주일 동안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신지요? 저희 BBN 방송에서는 여러분이 청취한 은혜로운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듣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bbnradio.org로 가셔서 한국어 방송 첫 페이지 중간에 있는 다시 듣기를 클릭하시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께 전해드린 모든 프로그램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들으셨던 방송의 프로그램과 요일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은혜 생활을 지속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께도 은혜의 말씀을 소개해 주신다면 여러분을 통해 더 많은 분들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될 것입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욥기서 31장에서 33장 말씀입니다.
4: 제 31장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전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에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란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쇠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계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에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덥게 입혀서 그런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줬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가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리하는 마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 만남을 인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었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워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웠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니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유를 그에게 고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이랑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수산물을 먹고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5: 제32장.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족 속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라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날이 많은 자가 말을 낼 것이요 해가 오랜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으나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가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이 할 말을 합당하도록 하여 보는 동안에 그 변론에 내 귀를 기울였더니 자세히 들은 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혹시라도 말하기를 우리가 지혜를 깨달았었구나. 그를 이길 자는 하나님이시오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가 내게 말을 내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말처럼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로구나. 그들이 말이 없이 가만히 서서 다시 대답지 아니한즉 내가 어찌 더 기다리랴. 나도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향을 보이리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발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아첨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자가 속히 나를 취하시리로다.
4: 제33장. 그런즉 욥이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통하는구나.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네가 하나님 앞에서 일반이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네가 실로 나의 듣는데 말하였고 나는 네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네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발이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동이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일을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전에 범죄하여 시비를 바꾸었으나 내게 무익하였었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귀를 기울여 내게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려 하노니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너를 가르치리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 욥기서 31장에서 33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요한복음 9장 8절 9절 함께 읽음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소경을 쳐다보는 그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 저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나 저 사람 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아니다 저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창가에 앉아서 저기 봐 소경 있네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아내가 문으로 와서 하는 말이 저 사람은 소경이 아니에요. 그는 소경처럼 보이긴 하지만 소경이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사람에게 확인을 해야 했던 것이죠. 이웃사람은 그에게 일어났던 일을 알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소경으로 있다가 볼 수 있게 변화되었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의 증거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겠죠. 즉, 이 소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있습니다만 그 말의 의미는 어찌 보면은 옳지 못한 그러한 표현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소경은 변화된 사람이었고 그 소경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9장 10절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저는 이 사람의 증거를 좋아합니다. 그는 오직 그가 아는 것만을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그가 증거했을 때 그럴 때마다 지각이 성장했고 영적 알미 깨어났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침을 취하여 진흙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경이었으므로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가 아는 모든 것은 그의 눈에 진흙이 발라졌다고 하는 느낌이었을 뿐입니다. 그의 증거는 잘 다듬거나 꾸며지지 않고 다만 그저 정직하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구원은 실제로 단순한 문제이죠.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전혀 보지 않았다 해도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어떠했는가 한번 13절로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이 사람이 또 아주 중요한 그 증거를 하게 되는데 아주 그 증거는 또 단순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소경이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기뻐했을 거라고 생각할 것인데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경으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노래하며 걷고 있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지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16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코 그들은 헬라 철학자들 그 이스라엘

요진다고요. 그들의 이 같은 잘못에 대전제는 사람들을 참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 두 전제가 사실이었다면 그들의 결론은 사실이었을 겁니다. 다음과 같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대전제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다면 소전제는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렇게 될 겁니다. 한데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비슷한 논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지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해석에 매여 옥신각신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논쟁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그는 우리 방법대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9장 17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9장 17절로 18절입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논쟁하는 중에 그들은 죄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그런 표적을 행하면서 일을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만일 죄인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면 그분 때문에 그가 볼 수 있으므로 그분은 선지자임이 틀림이 없다. 그분께서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고 오셨기 때문에 소경인 나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소경은 더욱더 믿음의 진보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고 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 일을 믿지 아니하려고 할 때에 옳은 일조차도 부인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경의 증거를 믿지 않고 그의 부모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19절로 22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참 이걸 보면요. 그럼 22절까지 볼게.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수함이로라 그랬어요. 여기에서는 종교적인 묵인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장 나쁜 일들 중에 하나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여기에서 그들의 매달릴 수 있는 누군가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부모들은 올가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이 사람이 소경이었고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논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음을 의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이어지는 9장 23절 말씀 보죠.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그 부모들은 표적이 행해졌음을 알아. 그러나 그들은 어떠한 표적이 행해졌는지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알았다 하더라도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잘못하면 완전히 추방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 예수께서 신임을 받지 못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장 소경을 고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25절로 보겠습니다. 대답하되 그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소경은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경을 재판석으로 두 번째 부르게 되었던 거죠. 사실 소경은 아마 피로했을 거예요. 피곤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증거를 들어보십시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그것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죄인들의 증거가 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지만 이제는 봅니다. 전에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영적 빛 가운데 있습니다. 전에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그분이 내 구주이신 줄 압니다.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모르지만 오랫동안의 증거로 조금 피로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간증이 좀 더 매력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분말을 넣거나 각색하거나 꾸미기를 하곤 하지요. 때때로 사람들은 자기들의 간증 가운데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깡패의 두목이었던 거라든가 깽 지도자들과 교제했다든가 또 유명한 모든 사람들을 알고 지냈다거나 지독한 술꾼이었고 뭐 노름꾼이었고 뭐 이렇게 망나니였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죠. 그런 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이런 간증들을 들은 사람들은 집에 가서 그들의 친구를 부릅니다. 자네 아무시 간증 들어보았나? 그들은 아무개씨에 대해서 그가 한 모든 일들을 말하거나 또한 그리스도를 언급조차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듣고자 하는 것은 어느 간증에서건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사실입니다. 이거죠. 전에는 내가 소경이었지만 지금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만 간절하게 또 증거하면 되는 거죠. 26절.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은 이제 그것의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표적이 행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는 조그마한 결점이라도 잡으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7절, 8절.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였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참 단호합니다. 소경이었던 사람들은 소경이었던 사람은 그들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그래서 그는 말을 하죠.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조금 좀 비꼬는 거죠. 그는 또한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라고 물으면서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장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들을 수도 없었고 사실 귀머거리였습니다. 이어 29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그들에게 욕을 퍼붓는 거죠. 여러분은 사람이 할 말이 없을 때 상대를 조롱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비꼬게 되죠.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만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나는 그런 것을 그렇게 하나님께로 온 분만이 행할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자 그 고침받는데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사람을 다그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경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보지 못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아무런 답도 없습니다. 그들은 논쟁에 부응하거나 만족할 만한 설명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혼동되었습니다.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그들은 소경을 내어 쫓았습니다. 이 추방으로 그는 성전에서 추방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이것은 또한 그를 그들 일에도 추방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를 추방당한 사람 즉 문둥병자처럼 만들었던 것이죠. 그는 모든 종교와 사회의 분야에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장면에 등장하시게 됩니다. 이 사람은 주 예수 그를 변호했으며 논쟁에서 승리자가 되었지만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오신 것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매기 성경 강의 애청자 여러분, 사람을 찾으시는 분은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따라 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자에게 그의 신앙을 맡겨야 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이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는 중대한 질문을 그에게 던지십니다. 그가 겪어온 경험은 그의 신앙을 강하게 하고 하였고 그의 생각을 정확하게 했습니다. 주께서는 그가 이 마지막 단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이 사람 매우 개방적이고 정직하며 신실합니다. 그는 믿기 위해서 인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람의 열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전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서는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인지하신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분을 믿고 그분을 경배합니다. 이것은 전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좋은 믿음의 예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소경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그가 주여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그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죄인들의 단계와 같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소경이었죠. 우리는 버려진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상태에서 보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질문이 뭐예요? 내가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응답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인 것이죠. 39절 봐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그랬어요. 아주 좀 이상한 말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들은 육체적인 눈과 육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것이죠. 만일 인간이 자기가 소경임을 인정하고 소경으로서 예수께로 간다면, 나간다면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인 시각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을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신 주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존전에 나아가서 여전히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면 그분이 내 구세주인지 보지 못합니다 하는 그러한 말을 만약에 해버린다면 이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영적인 소경이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은 열심이 있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이었던 것이죠. 이 교도들은 잊어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을 1년의 단계별로 놓으시는데 오늘날 이교주의의 저쪽에서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어떠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입니다. 교회 좌석에 앉아 하나님 말씀의 전도를 듣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빛의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빛은 그의 소경됨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내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라고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들을 알지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소경이며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또 다른 것은 없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세상에 빛의 존전에 있어 왔지만 그분을 혹여 거절했다면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2: 넘어질까 조심하라.
1: 오늘 보면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이렇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가능성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영적으로 넘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큰 죄를 저질렀죠. 영적으로 크게 넘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 27절 말씀, 9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이런 말도 하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할까 두렵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도 바울도 영적으로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영향으로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면 뭐 이스라엘의 역사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주 내용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을 기록하신 그 이유를 여기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한 이야기, 잘한 이야기 뭐 등등 이런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패한 것을 보고 우리는 그런 실수하지 말라고, 그런 죄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실패 이야기, 죄 지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시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으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1절부터 이 5절까지 보시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결국 그들 상당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것을 영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말을 안 하고 있고 이스라엘에 지나간 한 역사인데 이걸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은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침례받은 것에 비유했어요. 그리고 만나 먹은 것은 이제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신 것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낸 그 반석은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일종의 영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교회의 모형이고 교회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한 이야기, 만나 먹은 이야기, 반석에서 나오는 물 마신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풀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무슨 죄를 범했느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우상 숭배의 죄, 음행의 죄, 주님을 시험하는 죄, 원망하는 죄,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 상당수가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그런 죄는 오늘날 우리도 쉽게 범할 수 있는 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뛰논다함과 같으니라.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가 뭐였는가 하면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이야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지금 그것을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몇 명이 죽었는가 하면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거기 자세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다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중에서도 가장 미워하시는 죄가 뭔 줄 아십니까? 그게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한 죄지요.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십계명의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는 것이고 2계명은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그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모세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는지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의 신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앞에 절을 하고 또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3천명 가량이 죽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아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 숭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범할 수 있는 우상 숭배의 죄는 어떤 것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것.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제사 지내면 참 이제 그 곤란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실 마음은 그게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함께 절을 하고 제사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간혹 계십니다. 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또 성묘하러 가서 무덤 앞에서 절하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고 무덤 앞에서 절을 하면 누가 좋아하느냐? 여러분들의 죽은 조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조상은 모릅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조상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좋아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좋아합니다. 마귀가 좋아해요. 본문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거랬어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신은 원래는 이게 복수형입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귀신은 죽은 사람의 혼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을 뜻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 귀신을 demon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demon이라는 말은 악령, 악마 그러한 뜻이죠. 그래서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은 그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만 좋아할 뿐입니다. 마귀 사탄만 좋아할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8장 말씀 공부할 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면 우상 앞에서 절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하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제사상 앞에서, 무덤 앞에서 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제사에 참여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절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하느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야 미풍양속 아니냐. 그 미풍양, 그건 이제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고 그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탄 좋아하는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하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제일 걸림돌 되는 게 뭔가 하면 이 제사예요. 제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상당수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 믿고는 싶은데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귀 나가는 걸 싫어해요. 제사 이제 안 지난다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미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말로는 이게 뭐 미풍양속이고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사탄이 좋아하는 일일 뿐이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공자가 죽어야 뭐 나라가 산다 그런 책을 썼는데 저는 그 말에 100% 공감합니다. 공자가 여러분 그분도 똑같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 말에 뭐 그렇게 목을 메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의 가르침일 뿐이고 근데 사실은 그분도 몰라서 그런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14절 15절 또 보겠습니다. 본문 14절 15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제사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절을 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 이 말씀 잘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피하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 있는 분들이라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우상 숭배를 피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2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주의 잔, 주의 식탁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행하는 주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제사상에 참여한다면 그것처럼 모순된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거야말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이번 기회에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단 내리시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또 우리 여기 식구들도 제사 지내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 열어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음행의 죄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제 음행을 했는고 하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민수기 25장에 나옵니다. 25장 1절부터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그 음행을 한 그것을 여기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이 돌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몇 명을 죽였는가 하면 2만 4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 9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몇 명이었더라? 2만 4천 명이었더라. 근데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는 몇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2만 3천 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천 명이 차이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모순이 아니냐. 성경의 모순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필사자의 실수 아니면 계산 방법의 차이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을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프린트로 촥촥 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한 글자 딱 들리면 이제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틀린 글자가 이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 실수를 했던지 아니면 계산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수기에서는 2만 4천 명, 고린도전서에서는 2만 3천 명 이렇게 달라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을 보시면 하루에 죽은 수가 2만 3천 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하루에. 그런데 민수기에는 하루에라는 이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 좀 차이 날 수가 있고 그리고 2만 3천이든 2만 4천 명 이거는 정확한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인 수죠. 어림잡은 수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음행을 대단히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십계명에도 나오죠. 십계명에 몇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십계명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그 다음 나오는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음행하지 말라 하는 계명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지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음행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라는 그 도시에는 지난번 설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 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에는 많은 여사제들이 있었어요. 많을 때는 1,000명 가까이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그 여사제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곳에 찾아오는 남자들과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과거에 이제 그 신전에 가서 여사제들과 음행한 그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늘 지나갈 때마다 그 신전을 보고 또 친구들이 오늘도 여사들과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적인 유혹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도 성적으로 대단히 타락한 도시죠. 곳곳에 늘려 있는 것이 술집이고 카페 영업하는 안마 시술소 뭐 마사지 샵 이런 거고 또 최근에는 뭐 키스방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키스방. 돈 내고 들어가면 거기서 키스하는 거예요. 뭐 그 이후 뭐 키스만 하는지 또 뭐가 또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근데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시면 음행에 대해서 이미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하지 말고 우리의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음행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죄는 주를 시험하는 죄였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자, 이번에는 어떤 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시험하는 죄. 주를 시험하는 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어떻게 시험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4절 5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핫자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길도 나쁘지요. 먹을 것도 별로 없지요. 그리고 맨날 만나면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질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하찮은 음식 이제 참 지겹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원망한 사람들 다 물어 죽게 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에 대해서는 오늘 보면 그 다음 절 10절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10절에서는 원망하는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와 원망하는 죄는 사실상 같은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21장 4절 5절 그 말씀 보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죄 그리고 원망하는 죄 이거는 사실상 같은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는 우리도 잘 짓는 죄죠. 우리도 잘 짓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일이 조금만 잘 안 풀려도 원망하고 뭐 조금만 힘들어도 또 상황이 조금만 나빠져도 원망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께 직접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하신 분이 사실은 결국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뭐 우리가 잘못해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기도 해요. 근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것은 그런 결국은 그 상황 가운데로 그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쉽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해도 마찬가지예요.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 내 남편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그거 까닥 잘못하면은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노엽게 한다 하는 이 말하고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죄, 불평하는 죄 우리가 지으면 안 되는데 원망하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사하면 됩니다. 늘 감사하면 불평, 원망할 시간이 없죠. 틈이 없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안 좋아도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돈이 잘 안 벌려도 감사하는 거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병에 걸려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믿음 보시고 오히려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좋은 일 생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일 끝에 너희는 뭐 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사람들은 보면 늘 감사만 하고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해요. 이게 습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평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감사하시고 어려워도 감사하시고 아파도 감사하시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가 피해야 할 죄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죄가 뭐였죠? 우상 숭배하는 죄. 두 번째는 음행하는 죄.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죄. 여러분은 이 세 죄 중에서 세 가지 죄 중에서 어떤 죄에 제일 취약하십니까? 사람마다 잘 빠지는 죄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을 잘합니다.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죄는 사실은 다 극복할 수 있는 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시험이라는 단어가 세 번 나왔어요. 여기 시험은 시련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유혹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헬라에서는 시련, 유혹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련도 없고 또 감당하지 못할 유혹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어떤 시련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또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 또 음행의 유혹,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런 유혹 강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유혹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상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성적인 유혹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불평 원망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죠. 내가 그럴 의향이 있느냐, 내가 그럴 마음이 있느냐, 이런 각오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감시를 피해 도망갈 수는 있지만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이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피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을 피하고 구원을 얻을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이 시간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에만 관심 가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뭐 해요?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 생명 잃으면, 네 목숨 잃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 때 함께 불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불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구원이 뭐냐,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습니까?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야 이건 아닌데 왜 말씀이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뭐 사람이 소개했던지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늘보는 교회 설교를 듣고서 야 여기는 좀 다른 말씀을 한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옮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옮기는 것은 마치 이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힘듦을 겪어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까? 아, 되신 분이 아무도 없군요. 뭐, 한 명 더 겨우, 예,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못하러 왔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정말 알고 믿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정말 얻었습니까?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죽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죽고 싶어 한다는 말은 나 그렇게 힘들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방금 지사님 기도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안하고 평안하게 그죠 살기를 원했지 고난받는 삶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삶을 원하지 않았지. 누가 고난받는 삶을 원할까요? 그냥 고난 없는 축복을 우리는 원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이 그 자취가 성도가 가야 할 자취인데 그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세상의 영광 또는 세상의 복, 세상의 뭐 자랑, 끌이를 구한다면 그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요 교회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천국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또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마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마태가 왜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 안 하고 마가와 누가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살짝 바꾸어 놓았어요. 선한을 일에 붙였단 말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은 일단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선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이 선하다라면 그건 신성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런데 마태는 살짝 이렇게 선한 일 쪽으로 이제 일단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마가나 누가는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은 하나님뿐인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 마태는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시다. 이건 유대인식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근데 이 질문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셔서 유대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6, 13도 보죠.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질문은 뭐로 했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생명을 얻으면. 그러면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개념이에요? 같다. 예, 같다. 그죠? 성경은요, 같은 단어를 계속 생명, 영생, 구원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 세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 생명, 구원을 같이 말함을 통하여 우리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굉장히 자주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시편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예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생명을 대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생 개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서 영생하고 싶죠. 나쁜 데 가서 영생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영생해요. 사람 다 영생한다니까요. 생물학적 죽음을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에만 관심 가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뭐 해요?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해요. 지식을 확보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뭐예요? 영생 얻은 것이고 다른 말로 생명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일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믿으면 부자되게 해주실 거야. 병든 자는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 있을 거야.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놓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다 담아두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간 쪽에서 영생 얻고 영생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대로 깜짝 놀라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결론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뭘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하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방금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지 질문했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요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무슨 예수냐 이 말입니다. 네가 무슨 예수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보면 꼭 목사님 같지 않다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목사냐 이거죠. 내가 뭐 이렇게 평소에는 막 이렇게 검은 추리닝 입고 막 시커멜에 와가 앉아 있으면 사찰 지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럽니다. 이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는데 그러면 악한 일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뭘 답을 하세요? 18절, 오늘 18절입니다. 17절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요?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때 이 질문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나오는데 주로 뒷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끝에는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식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무슨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 요약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수많은 이 두꺼운 성경 딱 한마디로 줄여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물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 꼴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중에 더 줄이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너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 성령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전도한다고요? 누구 위해 했는데요? 날 위해 했지 예수님 사랑해서 한 적 거의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했다면 그것은 기억조차 나야 돼요.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은요, 결코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기억에 남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나의 행위로 바꿔치기 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왜 어떻게 나눠요? 주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신 일은요, 기억을 못해요. 너 내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내 추울 때 옷을 주었고, 이것저것 했다고. 아니,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염소들에게는 너는 안 했다 그러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고, 성경금도 했고, 연말 되면 내 또 봉사 지원서 써가지고 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 기억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은혜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뭐예요? 간음할 수 없죠. 살인할 수 없죠. 도둑질하지 마 없죠. 거짓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켜서 생명이나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다시 지키면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으로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 손들어 보십시오. 역시 저뿐이군요. 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손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누구밖에 몰라요?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몸을 실제로 이 역사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 행한 일이 따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니까 그 안식이 그에게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다른 박제라고 뭐 헌신, 금식, 기도 아무리 다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했는데요 그거? 뭐하기? 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돕긴 하러 가지. 그 금식하는 시간에 밤 잘 먹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러 가지. 말고 거짓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부자 이 관원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법을 지켜라.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분 보충할 무도 있다? 용의도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질문하죠.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 채워서 뭐 하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구원 얻고 싶어요. 생명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하늘에 보화 쌓여서 뭐할 건데 그거 쓸 데가 없어요. 하늘에는. 전부 다 은혜고 공짜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물건을 사야 되니까. 하늘나라는 전부 공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보화 가득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쓸데없는데 걸리적거려요 그거. 알아들으신 분 지금 두 사람 웃었습니다. 제보고. 하늘에 보화가 필요 없어요. 생명의 나라인데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보화로 바꿔치기 하려고 해요. 하늘나라는 보화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인데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란 말 네가 하늘의 생명에 등록될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뭐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율법의 조문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다 외워요.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치까지 만들어서 다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 안식일 기억하게 그룩하게 지키라 노동금지 하나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49가지 부칙을 세운단 말이에요. 49가지 부칙을. 그렇게 해서 완벽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의로 결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 선생들이라는 자들이 모세 율법을 전한다는 선생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을 해석해주는 선생들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 율법 준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음행을 안 하면 간음 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 했다고 했어요? 간음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 안 하는 적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도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좀 주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 일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예화를 들었잖아요. 어떤 어린애가 가게에 갔어요. 체리 가게. 그러니까 아빠 친구니까 얘야 한 줌 지어가라 하니까 애가 안 집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야, 지어가라 하니까 안 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저씨가 손으로 지어주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 아버지가 오면서 야, 니 아까 그 아저씨가 한 점 지어갈 때 왜 안 지었냐니까 그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착한 일 좀 이렇게 하는 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번 주면 내가 50년 할 일을 하나님은요, 5년 만에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멘을 해야지, 이럴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해서 복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 의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의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물론 외식으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해서요? 율법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완벽히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의 의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외식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그 과부의 것을 삼키기 위해서 거룩한 포장하는 그런 바리새 서기관들의 의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리새인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 예수는 이건 완전히 이단의 계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잡아 죽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의,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 죽이는 의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예수를 죽이는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충격의 말씀 없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한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나중에 로마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는 의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불도 안 피웁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불을 켜는 거니까. 전기를 전기를 붙여서 불을 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을 안 켜요. 보일러. 안식일에 안 켜기 위해서 안식일 되기 전에 가장 약하게 틀어놓는데, 보일러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가면요, 이렇게 딱 서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눌리면 딱 타는 거예요. 나 일 안 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엘리베이터가 생기느냐 하면, 층마다 다 눌려 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건물 안에는. 삼성전자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켜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불이 켜지면 이 불 켠 것이 돼요. 요즘 냉장고 문 열면 다 불 켜지죠. 닫으면 꺼지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도록 LED 전등을 해가지고 늘 환하게 되는 그런 냉장고를 개발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팔아먹고 있어요. 삼성 사람들이. 이게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것은 우리는 발바닥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완벽한 의를 지킨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도 율법 지켰다 그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대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열심히 일하세요. 정기가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부자 될 수는 없어요. 왜요? 나눠주기 바빠서. 내 이웃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내 이웃에 지금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 통일되기를 싫어한대요. 왜 거지들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 우리의 수입의 50%는 북한을 위해서 써야 돼요. 통일 대비금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통일을 대비합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50%는 북한에서 무조건 세금으로 거두겠습니다.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오전에 또 그러겠어요. 창원시 요즘 광역시 법원에 국회 청원해 놨다고 창원 광역시 그 프랭카드 많이 붙여놨어요. 의용단체들이겠죠. 간절히 창원 통합시 간절히 염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우주가 나와서 도와주겠죠. 또 요 사파동 요 골목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창원 광역시가 되면 우리 모두 잘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광역시가 왜 되려고 하느냐면 창원시가 공장들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거둬요. 그 많이 세금 거둔 게 경남 도로 넘어가요. 우리는 경남 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창원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벗어나면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 수백억인가 아마 세금이 그걸로 넘어가요. 도로. 근데 그거 안 넘어가면 창원시에 설 수 있다는 요 이기적인 발상이 창원 광역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광역시가 안 돼서 경상남도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창원시 세금으로 나눠줘서 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사인한 사람들 광역시 신청 사인한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발상은 전부 이런 거예요. 내가 창원 시민이니까 저 시골에 할머니들 예? 하루에 버스 한번 켜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 마을에 보건소라도 하나 지으려면 예?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세금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주기 싫다는 거예요. 창원시 잘 살아요. 그런데 창원시 우리 더 잘 살기 위해서 광역시 돼서 세금 걸로 넘기지 말라는 이 발상에 사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뭐래요? 나 법 다 지켰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됐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처음 못 간다는 제자들 얼마나 놀라 진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치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러시아의 가장 유명한 저자 중의 한 사람이었으나 그가 공산주의 지배자 요셉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없이 감옥에서 8년 동안 감금되었습니다. 그가 병원에서 암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는 중에 러시아 유대인 의사인 보리스 콤필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했다는 이유로 그날 밤 거의 죽을 만큼 잔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제니친을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사용하셨던 의사의 증인이었던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전기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위대한 사람들의 일대기를 가득히 소유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인간의 속성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며 세대를 초월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모험과 역사와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우리 생각과 영감을 훨씬 뛰어넘게 해 줍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은 헌신된 성경적인 전기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의 삶은 성경인물 연구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을 것이고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과 웹사이트를 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조경길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광장 시간입니다. 목사님은 현재 영생침례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수고하는 믿음의 공동체인 영생침례교회 조경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깊은 깨달음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요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챗GPT입니다. 그래서 AI 그 기술이 접목이 되어져서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챗GPT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연령별로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10대 13살서부터 13세부터 19세 이때에 10대의 사람들은 정체성을 확립하기 원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20살부터 29살까지는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 부모랑 같이 사는 것보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좋겠다. 이거를 20대가 원하고, 30대, 30살부터 39살, 그때는 뭐냐면 재정적인 안정, 그러니까 직장도 다니고 직장에서 들어오는 월급도 있고, 그래서 나의 삶의 기반이 좀 안정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40대는 이러한 것이 있어요. 자녀 교육과 부모 부양, 가족에 대한 책임이 크고 또한 그에 반해서 개인 생활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50대는 50세부터 59세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성인이 된 자녀와 이 관계가 잘 맞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 그 주요 관심사가 건강이었어요. 건강, 그리고 건강에 맞춰서 내가 취미활동, 내가 뭐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챗GPT가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삶은 각양각색으로 다양하다.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원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원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맹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 맹인의 인생 전체를 변화시켜 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고 또한 체험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우리 다시 해볼까요?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여러분, 조급함, 조급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조급함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불신이라고 말해요. 내가 조급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왜 조급해하면 안 될까요? 조급한 사람들은 실패하게 됩니다. 조급한 사람들은 잘못하게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잠언 19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9장 2절 시작.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뭐라 그럽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는 겁니다. 조급한 사람은 결정도 빨리. 그런데 그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들은 늘 실수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그게 조급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정확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원함을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때에 우리의 원함을 들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원함을 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돼요. 우리 한번 35절부터 3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본문에서는 맹인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맹인이 바디메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맹인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디메오, 헬라어 이름이죠. 아, 바디메오, 그는 맹인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어떠한 핸디캡이 있어요.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질 못했어요. 뭘 받으면서 살아갔을까요? 편견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왜 그럴까요? 장애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온전한 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아니냐. 갑자기 다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을 뜨지 못해요. 눈이 감긴 채로 태어났어요. 저 부모의 죄 때문이야. 저 뭔가 죄악이 저 집안에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생각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본인에게도 굉장한 죄책감을 갖게 한 거예요. 아, 왜 다른 사람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다른 사람은 똑바로 보고 다른 사람은 잘 듣고 그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굉장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죄책감을 뛰어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의 간절함이었어요. 그의 간절함이 그의 죄책감, 그의 모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도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은 원함과 함께 묶여져 있어요. 원함은 열매라고 보여지는 열매라고 생각한다면 간절함은 그 열매 안에 있는 씨앗이에요.
여러분들이 간절함이 있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함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느냐? 바디메오는 그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를 갑니까? 여리고에 가게 됩니다. 왜 여리고에 갔을까요? 우리는 이 여리고라는 단어에 주목해야만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었지만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여리고예요. 여호수아 6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여리고 성을 매일매일 7번 7일 동안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아라?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7바퀴를 돌 때에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 여러분 그 기적의 장소가 일어났던 것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오늘 맹인을 만난 장소가 어디예요?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맹인은,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라는 것이 어떠한 곳인지 여리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었던 장소, 그 장소가 여리고예요. 그리고 여리고는 경제적인 도시예요. 많은 사람들의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오늘날 우리 서울로 이야기하면 뭐 여의도나 뭐 강남 뭐 유명한 데 뭐 이런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데가 좀 여의도라고 생각, 아니 저기 여리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팔고 서로 왕래를 합니다.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곳의 사람들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아주 잘났겠지요.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금융의 도시니까 아주 좋은 사람들, 보기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디메오가 사람들에게 웅성웅성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물어요. 사람들에게 물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무리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그 금융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 그 소위 잘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 화려한 사람들, 도시의 사람들, 온갖 경제가 왕성이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 저 촌 지방에서 올라온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더라.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시골 촌놈이 올라왔대, 이 말이에요. 시골 촌놈이 올라왔대. 그가 지금 여러분 그 비아냥거리는 것이 그 상상이 되십니까? 그 경제적인 도시에서 온갖 사장님들이, 온갖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멋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물어요. 맹인이 물어요.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아이 그냥 촌놈 하나 지나가. 그 소리를 딱 들어요. 누가 들어요? 바디메오가 딱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칩니다. 외쳐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뭐냐면, 원어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리쳐서 부르다, 이 말이에요. 소리쳐서.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지가 않아요. 자신의 죄책감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의 간절함이 예수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 예수, 왜 갈릴리 예수라고 말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할까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그가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새, 이새의 줄기에서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눈먼 자들은,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 될 것이요, 병든 자들은 낫게 될 것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 됩니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구원자가 오는데,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오는 구원자가 오면 너는 보게 된다. 바디메오는 뭘 알았을까요? 성경을 철저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지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십니까? 나사렛 예수로 부르십니까? 여러분들의 원함을 이루시는 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자손, 아 주님께서 이제 나의 원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이제 아 맞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직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자손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바디메오와 같이 매일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를 보세요. 그는 맹인이에요. 그는 찾아갈 곳이 없다고요. 스스로 어느 장소를 찾아서 그는 스스로 그 자리를 맡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그 지역에 자신이 구걸할 장소를 이미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지나가는, 여러분 오늘날의 자리세,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리세라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장사를 하려고 그러면 권리금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세를 얻어야 되고. 예수님 시대 때는 그게 없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 그분이 나의 원함을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나는 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마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큰 홍수를 일으킬 테니까 너는 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노아가 방주를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떠한 원함을 가지고 있든지 그 원함은 간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학생이면 공부하는 사람들이면 공부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나의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절대 나의 원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아, 나에게 있어도 그만. 아, 주님께서 안 들어주셔도 그만. 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 원함을, 아,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아, 내가 계획한 것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원함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함은 절대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우리의 각자의 모습은 다 다르고 우리의 원함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함을 늘 기억하세요. 그 원함을 기억하고 주어진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하세요. 먹는 것도 잘 먹고 움직이는 것도 잘 움직이고 말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루하루를 모자랄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깊이 아시길 바랍니다. 나의 믿음은 내가 예수를 아는 것, 그 깊이와 넓이에 비례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은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만큼 자라나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왜 여리고에 갔습니까? 바디메오가 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을 하죠?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장소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바로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바로 교회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부르짖는 곳,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내 막혔던 것이 열려지는 것,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전심을 다하여 성령을 의지해서, 전심을 다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성령님 역사하도록 찬양하라, 예배하라, 그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살아계신다.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님 역사하신다. 성령님 역사하시면 나의 막혔던 것이 열려지고 뚫려지고 나의 죄악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간절한 원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원함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원함을 이루어주시는 주님,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며 주어진 나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주님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작은 것을 구하여도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작은 것을 구하여도 큰 것으로 주시는 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 맹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42절을 읽어보실까요? 본문 4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일반적인 질문과 대답이 같지가 않지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께서 그에게 맹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느니라. 네가 나를 믿고 여기 나왔어.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이 너를 보게 한 거야.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eternal life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네가 영원히 살리라 이 뜻이에요. 주여 내가 보기 원하나이다. 이것을 구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바디메오가 못 보던 사람이 시력을 회복해서 보게 되었어요. 그가 회복된 시력으로 볼 수 있는 세상 얼마나 될까요? 몇 년이나 보게 될까요? 길어봐야 20년, 더 길어봐야 30년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을 구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떠한 원함을 가지고 나오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작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오는 자들을 그저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언제나 영생으로 갚으신다. 언제나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신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으십니다. 바람과 파도여 잠잠하라.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파도가 산같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배가 요동치잖아요. 막 뒤집어질 것 같잖아요. 두렵잖아요. 그 두려움 가운데 이제 나는 죽을 것 같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말씀과 함께 파도가 잠잠해지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저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 우리 주님이 누구시길래?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 안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여러분들은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부모를 향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하면 저주받아요. 축복하면 축복받아요. 은혜를 내려주면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있던 것을 이미테이션 한 것이 아니라 있던 것을 따라 만든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것을 창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창조성이라는 것이 내 말에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내가 말을 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어둠이 있으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동물과 온갖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실 때에 바다와 육지를 만드실 때에 해와 달을 만드실 때에 그 창조성이 말에 있다고요. 그 말이 믿는 자들의 말에도 있다고요. 근데 그 말로 사람을 저주해요? 심지어 자녀들을 저주합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한대로 된다. 여러분, 그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말한대로 된다. 여러분, 그런 우스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 성경을 믿는다면 허튼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면 내 말에 창조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가 어떠한 역사인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로써 이어주는 역사예요. 야곱이 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빼앗습니까? 팥죽 한 그릇에 무엇을 빼앗은지 아십니까? 그 말로써 이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자기가 받고 싶어서. 근데 그걸 그대로 받잖아요. 왜?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이 보여지고, 그 말이 들려지고, 그 말하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말씀이 이제 말하게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말하는데, 바다도 잠잠해지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시체가 썩어져서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그 육체가 되어지신 말씀이 말씀하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자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냥 생명을 내어주시고 죽었다 그러면 so what이 되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든데, 그래서 뭐가 어땠다는 거냐.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반어법이지요. 반어법. 반드시 주신다.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마다하겠느냐. 너 구하는 것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원함을 공급받으며 영생을 향하여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원함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주님, 내 눈은 장님이라, 나는 장님이라. 주님, 나는 보지를 못해요. 주님, 나 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너 이제 봐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게 해주셨어. 룰루랄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원함이라는 것은 내 눈을 보게 한 주님께서 이제는 나의 갈 길을 정해주시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알게 해주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그 위대함, 내 인생이 바뀌는 것. 여러분들의 원함은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점점 사다리에 그 올라가는 높이까지 우리 주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회복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가 경험한 다윗의 자손 예수,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국에 나온 청교도 신앙가 존 버년 목사님이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혔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옥사장이 버년 목사님에게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식구들을 잠깐 보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목사님이 되돌아오기에 왜 오셨느냐고 묻는 옥사장에게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서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에 그 나라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존 버년 목사님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내 고집이나 방법대로 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생활하십시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탐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실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론 뻔뻔하고 건방져 보였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혼자 있는 밤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말이죠.
1: 불꽃이 그렇게 크고 빨리 번질 줄은 몰랐어. 아무도 내가 도망치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할 텐데. 얼른 집으로 숨어야지. 아, 젠장. 그렇게 연기와 불꽃이 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2: 어머나, 아이 저것도 소방차 아니니? 아유, 어디에 불이 났지?
1: 학교예요. 저기 학교 쓰레기 처리장 보이시죠?
2: 학교라고? 아우 세상이 맙소사.
1: 저도 가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 끄는 걸 보고 싶어요.
2: 아유, 괜히 끼어들지 마, 탐. 아,
1: 그럼 그냥 마당에만 있을게요. 내가 여기 서서 지켜본다면 아무도 내가 범인이라고는 생각 못할 거야.
0: 당시 그는 12살 소년이었고 불과 불꽃놀이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 남자는 여전히 불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이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마스 제레아 미아 간증의 제1부입니다.
3: 저는 뉴욕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늘 우리를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페인트공으로 일하셨는데 전 언제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셨죠. 아니, 오히려 속마음과 다르게 저를 경멸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됐고 점점 더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또 저는 형과도 자주 싸웠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죠.
1: 엄마, 프랜시스 형이 저에게 심하게 욕을 했어요.
2: 아유, 저런, 어쩌니, 탐. 탐, 그냥 무시하려고 노력을 해봐.
1: 못해요. 형이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건데요.
2: 그 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형은 예전에 차 사고 때문에 뇌진탕을 당했잖니. 하마터면 형을 잃을 뻔했지. 그런데 그 이후로도 형은 완전히 회복되지가 못했단다.
1: 그래도 그 일이 지금 형이 저에게 못되게 구는 이유가 될 순 없잖아요.
2: 그래.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 탐, 이 음식을 저 아래 사시는 저 헨슨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겠니? 이 파스타와 미트볼을 좋아하실 거야.
3: 어머니는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 남매들에게 읽어주셨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시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 주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불과 불꽃놀이에 매혹됐는데 학교 쓰레기 처리장에 불을 붙였던 것도 불꽃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10학년이 시작된 후엔 머리를 길게 기르고 권위에 반항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답니다.

0: 하지만 연기를 안 해서 잘 음미해야 해. 낭비하면 안 될 짜샤. 뭔가 느껴져?
1: 아직 안 그런데?
0: 이제 곧 느껴질 거야.
2: 전 마리화나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피우면 기분이 고조됐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곤 했는데 그래서 점점 더 아버지에게 대들며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3: 왜 저는 돈을 가지면 안 돼, 엄마? 아버지는 왜 저를 저렇게 대하시는 거죠?
4: 아버지는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다니, 담. 네가 공손하고 믿음직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야.
3: 전 16살이 되면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할 거라고요.
4: 그건 좋은 생각이야. 슈퍼마켓부터 시작해보렴.
2: 저는 한 슈퍼마켓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맥주와 마리화나를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에서 제 휴가비를 떼어먹고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가게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매니저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5: 탐, 네가 가게의 물건을 훔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3: 사실이 아니에요.
5: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3: 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말했다는 사람을 여기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직접 제 얼굴을 보면서 고소하라고 하세요.
5: 그렇게는 못해.
3: 그 사람이 저를 허위로 고발한 거라고요. 전 무죄예요.
5: 너 정말로 그 사람이 실수한 게 확실하니?
3: 물론이죠.
5: 그래,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일해라.
2: 저는 허세를 부리며 남을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가게의 물건을 훔쳤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6: 너 성경책 읽니, 탐?
7: 아니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 예배에는 가요.
6: 그렇다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7: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시긴 했어요.
6: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 넌 일주일 동안 간식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니?
7: 성경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6: 그럼 탐, 기도 생활은 하니?
7: 가끔씩요.
6: 가끔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어.
3: 누나가 얼마나 잘났기에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당장 꺼져요.
2: 저는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간신히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친구들 일부는 대학에 갔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지냈죠. 그리고 전 가족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것은 이미 수년 전에 저에겐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봄날 저는 봄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자마자 폭죽에 불을 붙여 발코니 아래로 던졌답니다.
8: 저 아래는 뭐가 있지?
7: 주차장. 사실 나 작년에 버지니아 비치에 여행 갔을 때도 호텔에서 폭죽을 던졌었다. 수영장 방수 처리 덮기 위해 착지했는데 불꽃이 장관이었어.
8: 와, 너 완전 상습 방어범이구나.
7: 누구지?
9: 호텔 보안팀입니다. 방금 이 방에서 발코니 아래로 폭죽을 던지는 걸 봤는데요.
2: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에 폭죽을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들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마리화나 가방도 발견했답니다.
8: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저희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여자들 몇 명이 피운 거예요. 그 애들이 여기에 두고 간 거라고요.
9: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죠?
8: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학생이에요. 만약 저희가 마약을 사용했다면 모두 대학에서 쫓겨났을 거라고요.
7: 저기요. 저희 중에 누군가를 꼭 체포해 가셔야 한다면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3: 제가 바로 폭죽을 던진 장본인이에요.
9: 당신들이 우리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경찰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전부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절대 불꽃놀이도 안 됩니다.
2: 그들이 떠났을 때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리화나가 없는 상황은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 한 명과 다음날 정오에 만나서 함께 마리화나를 사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약속 시간을 한참 넘겨서야 왔습니다.
3: 아 진짜 정오에 만나자고 말했잖아. 도대체 너 어디 있었어?
10: 그럴 일이 좀 있었어. 해변을 따라 걸어오는데 두 남자가 다가와서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대답했지. 그랬더니 아니요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물었어요. 천국인가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11: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10: 천국에 간다고 했지. 난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게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
11: 그럼 뭔데?
10: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래.
11: 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10: 너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우리 죄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던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대.
11: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10: 나도 마찬가지야.
11: 잠깐. 아, 진짜 진정제를 썼던...
10: 왜 그래?
11: 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그러네. 그걸 썼더니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10: 자, 어서 가자. 가서 마리오 하나를 하면 괜찮으실 거야.
2: 그 즈음 마리 이모가 이혼을 하셔서 사촌 동생인 리키를 데리고 이사를 오셨고 우린 가끔씩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당신이 타시던 오래된 차를 한 대 주셨는데 2주 후에 사고를 내어 전 운전면허가 6개월간 정지되고 말았죠. 저는 말썽을 안 부리고 조신하게 지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겨우 한 달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생활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몇 달 후 그날도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데 맥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마이크와 함께 맥주를 사러 갔죠. 마이크가 가게에 들어가고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였습니다.
11: 아이 진짜 얼어 죽겠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문 옆에서 남자 두 명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야?
10: 탐, 너 정말 못 믿을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지금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난 파티에 가요 이렇게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질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천국인가요? 혹은 지옥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야.
11: 아이씨, 지금 장난해?
10: 장난 아니야. 너 믿어지니? 전에 플로리다에서 만난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잖아.
11: 진짜 이상하다. 그 사람들 그 질문 말고 또 무슨 말을 했어?
10: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던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나?
11: 거듭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10: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거라고 말하던데.
11: 그럼 교회는 어떡하고? 교회에 소속되면 되는 거 아니야?
10: 그 사람들 말로는 제일 먼저 거듭나고 그 후에 교회에 소속되는 거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더라고.
11: 저기 마이크, 왠지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10: 난 됐어. 난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는 한 그런 일 없을 거야.

0: 그리고 5개월 후 제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밤 교대 근무를 하다가 친구들에게 가격의 일부만 받고 물건을 파는 장면을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해고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그만두었죠.
1: 아니, 일을 그만뒀다고?
0: 네, 늘 빨리빨리 일해야 하는 것에 지쳤어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힘들고요.
1: 그래, 엄마도 이해한다. 아니, 그런데 다음에는 뭘 할 거니? 대학 진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탐.
0: 벌써 다른 직장을 구해놨는데요. 폐차장 보안요원이에요.
1: 아, 뭔가 의무하게 들리는구나.
0: 저는 마음이 편안한데요. 근무 중에 책을 읽거나 라디오도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폐차장에서 밤 근무를 했는데 밤에 홀로 있을 땐 정말 음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사슬을 끊고라는 한 간증 드라마를 듣게 됐는데 저는 점점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승리와 구원으로 결말을 맺는 게 좋았고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곤 했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의 엔딩에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좋아했고 또 간증 속에 나오는 설교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더라도 그 텅 빈 삶을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은 정말로 텅 비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대적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몇 번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근무를 마치자마자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1: 그게 무슨 뜻이니?
0: 제가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거듭났다고요. 갖고 있던 담배들도 모조리 다 버렸는걸요.
1: 잘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 거니?
0: 네, 이제부턴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갈 거예요. 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엄마.
1: 나도 기쁘다, 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어. 엄마 눈에도 보였거든, 네 삶이.
0: 길을 잃고 방황했다는 말씀이시죠?
1: 그래, 그릇된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으니까.
0: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못 믿으실 거예요. 밤사이에 천둥 번개가 쳤었어요.
1: 나도 안다. 그 소리 때문에 나도 잠에서 깼었어.
0: 저도 번개를 보려고 문을 열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거대한 번개가 저 멀리까지 치는데 이 제 목 주변의 모든 털들이 곤두서는 거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하나님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엄마. 그리고 나서 저는 자주 모여 파티를 했던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생활이 끝났음을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친구들은 마리와 나를 권했습니다.
3: 아니야, 난 됐어.
4: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냐?
3: 내가 말했잖아. 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이냐. 이제 더 이상 마리화나가 필요 없어. 내 담배도 다 갖다 버렸는걸.
4: 난 거듭났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3: 너희는 단지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 돼.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5: 다음 주에 우리는 탐의 결정이 그의 삶과 그의 가족, 특히 10살 어린 그의 사촌동생 니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관해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는 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출연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그 부활을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화석이 과연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도와주는 증거가 될까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화석들이 창조를 보여준다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단순한 형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조류가 만들어지는데 10억 년, 한 개 이상의 세포를 지니는 다른 생물이 생겨나는데 또 다른 10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억 년이라는 느린 발전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진화론의 이야기가 화석의 기록으로부터 나왔다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화석의 기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를 쓰거나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을 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화석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현재 생존하는 주요 생물균들이 캠브리안 시대의 안반에서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안반층은 발달된 생명체의 최초의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이 문제는 참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아마도 진화에 반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다윈은 더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 과학지 최근의 역사에 숙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 쪽의 종의 기원설과 화석은 진화론의 신념에 따른 세상에 대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의 계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2001년 11월 1일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이 첫 방송을 시작했던 뜻깊은 날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해외 동포를 비롯해서 국내의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향한 선교의 비전으로 시작된 BBN 한국어 방송은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날로 혼탁해져가는 세상 문화와 그리고 잘못된 신학과 신앙을 향해서 오직 진리의 말씀과 올바른 찬양만을 전하기 원하는 저희 BBN은 앞으로도 더욱 여러분 곁에 가까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탁드리기는 이 좋은 방송을 여러분 혼자만 가지지 마시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이 일을 위해서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웹페이지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방송을 알리고 소개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시인은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유한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늘 간직해야만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히 살게 될 것입니다.

0: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BBN 한국어 방송은 1971년에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미주 지역은 물론이고 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로 복음을 전파하는 순수 기독교 복음 전파 방송입니다. 무엇보다 저희들은 가장 순수한 복음과 또한 음성된 찬양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직 청취자 여러분들의 후원만으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광고 방송이나 프로그램이나 시간대를 판매하고 매매하는 행위는 금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순수한 복음을 변함없이 전하고자 하는 저희 BBN의 열정과 하나님의 뜻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BBN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웹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또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하셔서 여러분의 마음과 또 뜻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늘의 소리를 이 땅의 지친 마음들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하를 보면 칭찬받는 지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청지기직을 빼앗겠다는 말을 하자. 자, 노동을 하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하고 고민하다가 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가 아직 청지기로 있을 때 장래를 위해서 선심이나 써두자고 생각하고 빚진자들을 불러다가 기름 100마를 50말로 탕감해 주고 밀 100석은 80석으로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 주인이 청지기 지혜를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핵심은 바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 전에 내게 물질을 맡겨주신 동안에 미리미리 선한 곳으로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아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혼 구령에 헌신하는 BBN 선교 방송에 물질 후원을 해 주시고자 하시는 분은 BBN 홈페이지 www.bbnradio.org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4: 조용히 해.
5: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7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방금 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마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또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라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그 놀라 크신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다 있는가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 어느 나라? 외국에 유명한 나라 한번 말해보세요. 역시 우리는 미국밖에 유명한 나라 없어요. 미국은요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 별 볼 리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래된 그런 나라들 있어요. 여러분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을지 이탈리아라는 나라 알아요? 이탈리아 아주 오래된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 가본 사람 있어요? 니는 한 번도 못 가봤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이탈리아 가봤거든요. 이탈리아 가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렇더라라고 말해주면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지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뭐 사진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직접 안 가보면 이탈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탈리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렇습니다라고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탈리아 나라는요 지도가 꼭 장화처럼 생겨서요. 장화, 큰 장화처럼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하면 아 이탈리아가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 하나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큰 임금님.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마법천자문에 보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자 그 다음에 일본에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일본 나라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국, 한국, 일본 이것을 동양문화권이라고 여기는 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나라 넘나 또 달라요. 우리나라의 신은요 단군 얘기 알아요? 네. 네, 단군의 단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단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 나라 하나님이 다르고 저쪽 나라 하나님이 다르고 저 또 다른 뭐 외국에 사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하나님 너무 높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성경에 뭐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소를 신으로 섬겨요.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어떤 섬에 가면요 큰 뱀이죠. 뱀. 무시무시한 뱀을 신으로 섬겨요. 아나콘다 같은 신으로 섬겨요. 또 지금은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 가면요 뭐 돼지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돼지요? 돼지, 돼지, 꿀꿀 돼지를. 왜?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요 돼지를요 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서 돼지 형상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돼지, 돼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에 돈통을 놔놨어요. 그래서 돈 놓고 빌어요. 돼지 신이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띠가 있지요. 우리나라 띠. 지, 띠, 소, 띠 하는 거? 지소범토, 용병말, 양호답게. 그 돼지는, 그러니까, 그런요. 원숭이 상이 있어요. 저 부산에 가면 해동용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12지신상이 다 있어요. 12지신상이 12의 신의 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를 신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 띠 같으면 어디 가서 절하면 돼요? 지 형상 앞에 가서 돈 넣고 복 달라고 하고. 목사님 소 띠잖아요. 그러면 소 형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마다 신이라고 섬겼는데 전부 다 자기 상상의 신을 섬겨서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무 잘 대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와 좋아요. 금방 지호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랑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그래요. 주인. 이게 주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무엇이 되세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또 나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 주인이고요. 예수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인데 여기 또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이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들어봤을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고 영어로 하면요 지저스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예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요세아, 예수아 막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한번 따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4: 안 보여요.
5: 하나님이 안 보이는 천지 만물에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러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땅에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 저 지구에 가서 너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에게 보낸 백성을 다 찾아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심부름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고 나쁜 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라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예수님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저주받아 죽었구나.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을 했거든요. 로마인들, 아까 로마 얘기했죠? 그 로마가 쭉 이어지면 이탈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래,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로마를 반역한 자를 죽이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제일 강대국인가 이방 나라가 볼 때는요 예수는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처형받은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질 않았어요. 그래 목사님도 이름은 이상우죠, 그죠? 이상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 직분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사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상우 뭐라고 붙여요? 목사님 하는 것처럼 직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인데 이름의 뜻도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종종 말씀 드렸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 그리스라는 말 헬라어인데요. 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왕 기름 부음 받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되는데 이거 뭘 보여주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윗은요 또 선지자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예요. 또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어서요 그런데 나는요 죽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제사장 아닌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를 증거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름 부음? 이걸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즉,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4: 지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 평생 뭘 섬기다가 갈까요? 돈을 섬기거나 소를 섬기거나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그걸 믿다가 그냥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 함께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알겠나? 그럼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아, 예 해서 딱 쳐다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오늘 오후에 어른들한테도 이 얘기 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왜?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정말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다시 쭉 읽어드릴게요. 골로새 1장 2절에서 7, 1절에서 7절이에요.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디오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외에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 직접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봤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힘쓴다. 힘쓴다. 뭘 힘쓰는데? 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똑바로 잘 알기를 바라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을 아는데 요만큼 알지 말고 많이 풍성하게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인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 썩을 지식이 아니에요. 멸망할 지식이 아니에요. 이 보화는 없어질 보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 우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을 믿으면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고 영원한 석지 안에 영원한 영광의 그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이걸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보면서 우와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물이 거기에 다 있구나. 땅의 보물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땅의 보물들은 하늘 날아가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중에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 되고 막 노벨 뭐 과학상을 받고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똑바로 아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건요 쓰레기야. 쓰레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 상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이건 쓰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뭐 글을 짜서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문학상 한 명 없죠. 노벨 과학자 상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일본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정말로 나 상 받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은요. 이 상은요 사실은 쓰레기예요. 나의 진짜 상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짜 상이에요. 수상 소감 끝.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나 그런 상 안 받아. 나는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이에요. 이러는 사람은요.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5: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성공,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도록 내가 여러분들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과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돼서 참 기쁘게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쑥 뽑혀서 어디로요? 주 예수님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나무 같으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이게 뽑힌 거예요. 뽑혀서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뽑혀서 어디로 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 이제 뿌리가 뽑혀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6: 죽어요.
5: 말라 죽지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땅에 뿌리가 쑥 뽑혀서 어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딱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심겨져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뽑혀서 예수님 안에 심어져야 그게 성공인데, 진짜 영원한 성공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기 뿌리가 나무 뿌리가 있으면요,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이 세상에서 더 뿌리 튼튼히 내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확 뽑혀져요. 뽑혀서 여기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여러분이 나무라고 아세요? 여러분이 나무예요. 나무면 죽어라 그러죠. 큰일 났다.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뭐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심겨져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뽑혀서 예수님 안에 심어졌구나. 오, 알겠지? 쑥 뽑혀서 예수님 안에 숨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서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나 세상에서 뽑혀 나오지 않았다면 멸망받았을 텐데, 세상에서 복음으로 내가 뽑혀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뽑혀 나와서 예수님 안에 숨겨졌구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주여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7: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한번 알아보죠.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 있어요. 여러분, 공포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포증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거미 공포증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들은 거미를 뭐 그렇게 두려워하나, 아 그거 합리적이지 않아 않는가, 이런 또 주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려고 또 어떤 사람은요, 풍선 공포증도 있대요. 심지어 초콜릿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공포증 외에도 실제로 공포증을 가진 그 종류를 보면 400가지의 공포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십계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에 대해서 20장 18절에 보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매우 재미있는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의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모순된 것처럼 들립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히브리 말 두려움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어떤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것,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영어에서는 awe라고 그러죠. fear하고 awe하고 awe는 aw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역시 두려움입니다. 풍선 공포증이나 초콜릿 공포증에 대해서 알고 나면 우리가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공포증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나 두려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대상이 거미처럼 우리 삶에 몰래 다가오면 세상은 무서운 것이 될 수 있죠. 공포증과 두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은 경외 하나님이시며 어둠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두려운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성경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의 영혼이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도록 방송 매체를 통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면 사람 목숨을 너무나도 쉽게 취급하거나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자녀들에게 자극적이며 광적인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이성적인 마음보다는 감정적이고 적흥적인 것들을 자극하는 노래들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조류 속에서 BBN은 엄선된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만 기억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찬양, BBN 방송을 통해서 계속 들으실 수 있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예, 톨스토이가 쓴 민화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유형을 소개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길을 가다가 강을 만났는데 다리가 끊겨져 있습니다. 그때에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강이 물이 센데 다리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퀴터라고 부릅니다. 포기자죠. 두 번째 유형은 강바닥에 주저앉아서 누가 다리를 끊어놓았느냐고 원망하며 우는 것입니다. 컴플레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작은 배를 만들어서 혼자 타고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무사히 건너가지만 그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을 주지 않는, 이게 소위 말하는 selfish achiever다. 오늘 많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자기 몫에 책임만 다하고 자기만 챙기는 삶의 유형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다리를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도 건너가지만 뒤에 올 누군가도 건너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것. 이와 같은 유형을 브릿지 메이커라고 부릅니다. 다리 놓는 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유형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포기하는 것, 혹은 인생의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며 사는 것, 혹은 자기 자신만의 안위만 추구하면서 이기적인 성취자로 살아가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바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의 길을 터줄 수 있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류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브릿지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브릿지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고 우리 삶에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마땅히 누군가를 위해 다리를 놓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이 브릿지 메이커로 사는 삶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더 강하지 다른 사람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니드를 생각하는 마음은 비교적 작습니다. 약 두 주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 다가오죠. 1월 21일이 마틴 루터 킹스 데이입니다. 그분이 암살당하기 직전에 했던 유명한 설교가 한 편 있습니다. 이번에 1968년 4월 3일 멤피스에 있는 메이슨 템플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그분이 이 땅에 남겼던 마지막 설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그분은 총격을 맞고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원래 이분은 베프티스트 미니스터였습니다. 침례교 목회하시는 분인데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가셔서 이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의 사상을 연구하고 PhD를 받고 사실은 사회에 참여하는 운동가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마지막 남겼던 설교 제목이 나는 산 꼭대기를 다녀왔다고 하는 I've been to mountain top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마치 모세가 비스가 산 꼭대기 위에서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전을 본 사실을 설교한 것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것처럼 찬양 인도자에게 곡을 부탁했어요. Take my hand, precious Lord라고 하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주님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옵소서, 그 찬양을 신청을 했고 정말 비장한 목소리로 그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 갔을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적 의무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간 것은 마음속에 던진 질문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렇게 설명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I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me? 내가 만일 가던 길을 멈추고 이 사람을 돕는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었어요. 사마리아는 반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일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If I do not stop to help this man, what will happen to him? 내가 만일 이 사람을 그냥 버려둔 채 피해간다면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이것이 마틴 루터 킹이 시빌 라이츠 무브먼트에 참여하게 된 이유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에게 일어날 일만 걱정하고 자기 몸만 도살하기를 원했더라면 마틴 루터 킹은 암살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피해간 뒤에 남게 될 흑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며 이 나라의 연약한 자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이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에 컨선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바쳐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소수민족들이 착취당하고 빼앗기며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갖고 비전을 안고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와 같은 것이 브릿지 메이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안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만 도사리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축복을 받게 되는 삶, 나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던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는 삶,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빛을 전가하고 소망을 남겨주는 삶, 이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입니다.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냥 의미 없이 흘려보내기에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는 브릿지 메이커의 삶을 살아가려면은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가슴 속에 품었던 삶의 과제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미션 스테이트먼트, 자신의 사명 선언문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을 공부해 보게 되면 바울 서신 여러 곳에 본인의 사명에 대한 고백이 나오죠. 심지어 사도 행전서에도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예요. 16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자기 일생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삶의 오브젝티브, 무엇을 해야 될지 대상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바울은 처음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하여. 두 번째로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여기 일꾼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를 오늘 본문에서 일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택하게 된 자기의 역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해야 될 사명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본인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에 어떤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보시면 priestly duty of the gospel, 하나님의 복음의 priestly duty,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 priest라고 하는 단어는 그 근본 컨셉이 다리란 뜻입니다. 브릿지란 뜻이에요. 특별히 이것을 라틴 말로 우리 pontifex라고 부릅니다. pontifex. 이 pont라고 하는 이 단어는 브릿지란 뜻이에요. 뒤에 fex가 붙으면은 make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브릿지 메이크. 물론 로만 캐톨릭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긴 하지만 이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제사장 직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를 놓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일평생 사명이고 이것을 위해 그는 달려간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바울은 이 사역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세 번에 걸쳐서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습니다. 유럽 땅에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해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아시아 중심지인 에베소에 와서 두라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제자들을 양성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이 발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다 한 후에 바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된 일루리곤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테러로 들어가기 직전 서쪽의 마지막 지점이 바로 일루리곤입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땅끝에 수많은 곳을 편만하게 나누어져 가다가 결국 로마로 들어가기 직전인 일루리곤까지 갔다, 그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달려왔던 삶의 여정이었고 앞으로도 달려가기를 소원하는 삶의 목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사역의 목적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냥 살다 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불러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쓰면 아 그건 성직자들이나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거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군대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고 동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직무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무가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브릿지 메이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을 잘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사명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때문에 세상에 소망이 주어지게 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희망을 얻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설교를 준비할 때 설교 제목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바꿨어요. 이 Bridge of the Troubled Water, 이게 사실은 우리 팝송 가사죠. 우리 사이먼 앤 가펑클이라고 하는 듀엣이 부른 유명한 노래였습니다.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진짜로 암송하다시피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When you are weary, 당신이 지쳤을 때, feeling small, 당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때, when tears are in your eyes, 눈물이 당신의 얼굴을 가득 덮을 때, 내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I am on your side, I will lay me down, 나를 당신 위에 내려주리라. 굉장히 복음적인 그런 가사라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그 배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폴 사이먼이 이 곡을 쓸 때 미국의 복음 성가 그룹 중에 하나인 스완 실버스톤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그룹이 있습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 중에 일부를 픽업해서 쓴 노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크리스찬 사명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짓밟히는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해하는 정말 troubled water, 소용돌이 치는 물결 가운데 떠내려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모두가 다리가 되고 길이 되어줘서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할 사명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어진 이 아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우리 자신의 업적을 쌓기 위해 사는 것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정말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꽃을 피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 구석구석에 복음의 꽃을 피우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일평생 동안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몇 가지 비결, 그것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결이 건강한 열정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바르게 추진해내려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사람도 물질에 대한 열정이 없으면 그게 전념을 다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부에 열정이 없으면 학업의 업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열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복음의 다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열정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라는 이것이 우리 열정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이 사역을 하게 된 근본 동기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가 지난주까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갈등 문제를 다루었죠. 교회 안에 채소를 먹는 자, 먹지 못하는 자, 혹은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 이 두 부류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났었죠. 사실은 이것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갈등을 다 다룬 후에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랩업하고 있습니다. 랩업할 때에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그 성도들을 칭찬함으로 그 말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이 가득 찼다. 하나님 말씀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서로 구원할 수 있는 성숙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다. 이 대목에서 바울은 참 말씀을 잘하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윌리엄 바클리라는 분이 쓴 주석을 봤더니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사도 바울이야말로 A man of a tact라고 그렇게 설명해. Tact, 이 T-A-C-T라는 이 단어가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하는 기술이 택트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기술을 말하느냐고 하면은 상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할 말을 다 하는 기술. 예. 이게 택트예요. 우리 자매님들은 선천적으로 이러한 기술을 갖고 태어났었어요. 남자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아세요. 이 남자는 욱박 지른다고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달래야 돼요. 칭찬해주고 올려주게 되면 시키지 않는 것까지 하는 게 남자들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다룰 때 먼저 그들의 장점을 소개해주고 그들을 칭찬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마무리한 후에 그가 정말 하고 싶은 본론을 15절 16절에서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선노니. 여기에서 바울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어떤 은혜를 말할까요? 일반적으로 바울이 은혜라는 단어를 쓸 때는 구원의 은혜를 의미할 때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을 은혜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의 케이스는 조금 다릅니다. 문맥상 조금 다릅니다. 바울은 본인에게 부과되어진 사명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16절을 보시면은 그 은혜의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고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직을 맡게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에게 사명이 주어지면 벌든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게 인식하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든지 사역이 어떤 것이든지 이 인식이 있으면 그 사역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 이 인식이 아니고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부담감 때문에 사람들이 푸시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하는 사역이라면 이건 짐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음사역을 감당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미친 것 아니냐, 온전한 정신이 아니지 않겠느냐, 수많은 대적자들이 이야기를 했지만 사도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뭐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Love of Christ compels us. 내 마음속에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멈추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열정이 필요하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가 되어질 때 이 열정이 여러분을 달리게 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해서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역자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시대에 목회하는 사람들이나 선교하는 많은 분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바울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전심을 바쳤던 성도들에게 쫓겨났어요. 면전에서 모욕을 당하고 그는 쫓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굶주림을 겪고 매를 두들겨 맞고 미말에 처한 자처럼 정말 저주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40이 안에 가면 태장을 수십 번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에게 부과되었던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한 열정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속에 주어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인식 때문에 사도 바울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을 위해 사역을 할 때에 이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은혜 때문에, 사랑 때문에 출발한 우리 사역의 동력이 분명할 때에 사람들 눈치 보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박수하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영광 위에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기적인 욕심이나 개인적 성공을 위해 열정을 쏟아부을 경우에는 여러분 스스로 언젠가는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옵니다. 사람들의 박수 때문에 뛰어갔던 열정은 식기 마련이에요. 박수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열정도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야 될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열정, 은혜에 대한 감격이 기록에 있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복음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려면 바른 능력을 소유해야 됩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의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 한 가지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 솔직히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분이 어디 있었어요? 학벌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가문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배웠던 학식이나 그의 좋은 브레인 자랑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다. 내가 만일 해야 될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일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probably 바울이 전개했던 복음의 말을 말할 것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복음,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난 이후에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 현장에는 복음도 있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도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행해 주실 수 없는 표적과 기사의 능력도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 바울의 능력에 대한 인식입니다. 바울은 내가 잘나서 사역한 거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곳을 다니면서 수고했기 때문에 그 수고의 열매다라고 말하지 않고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인식이 있을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에 여러분의 사역은 바른 사역이 되고 맺게 될 열매도 극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고백을 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저도 목회를 뭐 30년, 40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목회에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 비근한 예로 제가 한 명의 생명인들 제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가 설득하고 제가 노력한다고 한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저 도구일 뿐이지 한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될 것 같습니까?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면 교회가 성장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나 삶의 터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만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가 풀리던가요? 여러분이 노력하는 것만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하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우리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가 시작됐습니다만은 2019년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찾아올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의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 어려운 난관도 주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한국에 어떤 형제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사업을 크게 벌리다가 부도가 나면서 망하게 됐어요.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 사업이 날아가 버리게 되자 상심한 나머지 거의 미치광이가 됐어요. 폐인같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치광이처럼 살던 중에 정말 어느 날 교회 다니시는 한 장로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 만나고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알게 됐더니 그의 삶이 회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다시 사업을 시작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서 아하 이왕 하는 거라면 소금 장수를 하면 좋겠구나. 그래가지고 성경에 근거해서 소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성경에서 아이들을 가져왔기 때문인지 사업이 굉장히 잘 됐대요. 번창하고 크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그래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여를 했습니다. 얼마나 사업이 잘 됐는지 창고를 크게 짓고 그 소금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수천만 원어치 소금을 창고를 지은 후에 거기다가 잔뜩 저장해 두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해에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면서 이 강이 범람해서 넘어오면서 소금 창고에 있던 소금이 깨끗이 날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염려가 된 목사님이 신방을 갔더니 이 사람이 그 창고 앞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속으로 순간적으로 야 또 미쳤구나 한번 미치면 재발한다고 하더니 이거 다시 재발한 게 틀림없구나 그리고 다가갔는데 그분이 설명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말미암아 제가 비축했던 소금은 다 날아가 버린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동안 비축해 두었던 믿음의 자산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왜 다시 일어날 수 없겠습니까? 그리고 이분이 다시 믿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번에는 소금 장수를 하지 않고 시계 장사를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또 돈을 버시고 11조를 하고 나중에는 장로가 되셔서 그 교회의 기둥같이 선교 중심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을 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는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가진 물질도 부족하고 환경도 척박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면,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는 인생이 되기만 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감당할 수가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가게 되는 아름다운 복음의 브릿지 역할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제사장이 되어서 험한 세상에 다리를 놓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넘쳐야 돼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말미암은 열정이 아닌 경우에는 결코 우리 사역은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채움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불가능의 장벽이 있을지라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전략입니다. 이것을 저는 진취적인 전략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멈추지 않고 앞을 향해 전진해가는 전략. 이거는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나오는 전략입니다. 20절 보시면은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쓴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라. 여기 보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유명한 선교 전략 하나가 나옵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남의 터 위에 집 짓는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표현이에요. 왜 바울이 이와 같이 남의 터 위에는 건축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는 이런 계획을 밝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maybe 첫 번째 이유는 이곳 말고도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바울 사도 당시 때는 아직 복음이 한 번도 가지 못한 지역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도 있는데 이미 교회가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물 이유가 없죠. 두 번째 이유는 maybe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의 현대교회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교회 옆에 교회, 교회 위에 교회,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보다도 maybe 아마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는 바울에게는 멈출 수 없는 파이어니어 정신, 이 개척자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복음이 없는 곳을 향해서 나아가고 개척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셔가지고, 사실 한국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형교회들이 저희 교회는 교회 다니던 분들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교회 다니던 분들이 등록을 하면 등록도 받지 않고 이렇게 쫓아보내는 그런 현상이 몇 년 전에 있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평행이동이 많고 수평이동이 많고 또 다른 교회 나가던 분들이 또 교회 오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아쉬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와 같은 선언을 한 교회가 대부분 큰 교회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개척교회 때부터 그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걸, 왜 교회가 다 큰 이 마당에 와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지 그게 조금은 제가 납득이 덜 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럼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은 어디를 가라는 것입니까? 한 번 교회를 옮긴 것은 전과에 해당합니까? 다시는 받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 1990년대 이후로 오늘날까지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가나안 성도들. 가나안이 뭔지 아시죠? 안 나가. 예, 거꾸로 한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 한때는 주일학교부터 다녔는데 교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는 안 나가 성도가 많이 있어요. 그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상당 숫자는 기성교회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악한 영향들 때문에 방황하고 헤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분들은 어디로 가라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한번 교회 다니던 분들은 오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 개인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조금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룰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유명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래 어느 교회 출신인지 아세요? 로마교회 출신이에요. 로마교회 출신이다가 나중에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교회 섬겼어요. 그런 나중에는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교회를 섬겼어요. 자, 한번 교회 나가던 분들은 다시 교회 나가면 안 될까요? 오늘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소위 말해서 브릿지 메이킹 미니스트리는 멈추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떤 한 곳에 멈추어서서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해서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을 향해 계속 가고 계속 가고 계속 가야 된다.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된 컨텍스트가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미 세워진 그 교회 방문하게 되면 그 교회가 부담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 목적을 밝힌 것입니다. 내가 가는 목적이 너희들 가운데 계속 머물면서 새로운 사역을 하기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보내줌을 받아서 스바나까지 가고 싶다. 그 고백을 다음 주에 합니다. 다음 주 본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마음 속에는 멈출 수 없는 사역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게 파이어니어링 스피릿. 우리는 가끔 교회가 조금 성장하면 그게 스테이하려고 합니다. 안주하려고 하죠.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배부른 소리를 할 때가 있는데 바울의 마음 속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전진하고 전진해서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멈출 수 없다는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이 파이어니어링 선교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해 준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는 분이었어요. 이분은 런던 미셔너리 소사이티에 와서 선교사가 되겠다는 신청서를 냈을 때 거기에 있는 분들이 질문을 냈습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때 리빙스톤이 남겼던 귀한 말이 있습니다. Anywhere, 어디든 좋습니다. Anywhere, so long as it is forward. 앞을 향해 전진하는 곳이라면 Anywhere. 복음의 전진이

0: 나가라는 것입니다. 계속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온 땅 끝까지 이를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상은 더 혼미합니다. 더 어둡고 더 척박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이 붙잡아야 될 깃발이 없다고 절망하고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힘들어하고 상처 가운데 피를 흘리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다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누군가는 찾아가서 복음의 다리가 되어주고 그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 나라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소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어.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는 삶,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저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고.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성환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2부를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이 뭘까요? 예? 베드로에게는 그걸 먹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배척했던 음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걸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진 걸까요? 아니요. 이제 베드로에게 성장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스터의 그 다음 단계의 껍질을 갈아입을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마음속에 움켜쥐고 있었던 그 울타리를 이제는 넘어설 때가 되었다는 것을 그 환상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방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거룩함을 오염시킬 수 있는 배척의 대상이었는데 이제 그들을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감싸 안으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울타리의 그 지경을 넓혀서 그들까지도 그 울타리 안에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 어떤 내 기준 때문에, 아니면 내 성격 때문에, 어떤 내 아픔 때문에, 저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런 어떤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울타리 안으로 끌어 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지금까지는 그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일 뿐, 그 사람을 내가 전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구원의 대상이로구나. 나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배타적이기 쉽습니다. 좀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 다양한 인종, 민족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근데 참 우리가 참 배타적인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을 솔직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단일 민족인 걸 굉장히 자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또 월드 플레이로 우리가 조선 민족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chosen 하셔서 추사셔서 우리가 chosen people, 그래서 우리가 조선 민족이다, 뭐 이런 아재 개그를 우리가 듣죠. 근데 여러분, 아재 개그도요, 이게 뭐 김사장, 제사장 이런 아재 개그는 사실 좀 의미가 있는 거고, 이런 아재 개그는 아주 재밌는 개그지만 이런 chosen 조선 이런 것은 배타심이 묻어있는 이런 거는 아니죠. 나와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우린 다른 것을 다르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틀렸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럴까? 경쟁이 심한 그런 사회여서 그럴까? 분단 국가에서 어렸을 때부터 적대감을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하고 있어서 분단 국가의 민족으로서 그런 국민성이 우리 안에 어쩌면 깊은 DNA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안에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어른들 싸우는 거 보셨을지 모릅니다. 양쪽 서로 다 사탄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상대방은 사탄 마귀죠. 그래서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요, 늘 안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습니다. 저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 부목사로 있을 때 교인이 한때 3,400명 되는 아주 큰 교회에 있었는데요, 싸움이 났습니다. 3년 동안 치열하게 양쪽이 서로 싸우고 양쪽 백인 변호사, 유대인 변호사에게 변호사 비용만 3년 동안 550만 불을 지불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교회가 7개로 갈라지는 것으로 싸움은 끝나고 말았습니다. 돈은 돈대로 변호사 좋은 일에 쓰고 서로가 사탄 마귀라고 부르면서, 여러분 10년이 지난 지금도 같은 지역에 사니까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눈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이러한 배타심, 이러한 적대감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낯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배타심을 넘어서 좀 환대의 사람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언어의 사람이 되자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여행할 때 그 나라의 언어를 하는 것과 못하는 것과에 따라서 여행 그 경험과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데 우리는 이 땅의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어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죠? 저는 2세니까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 와서 한국말 잘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어도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그리고 미국 땅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공부하고 정치, 경제, 문화, 예술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교양을 쌓아서 지성인이 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고 그들을 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중언어, 이중문화자, 더 나아가서 삼중언어자, 사중문화자로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미국에 살고 있지만 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에 살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영어 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저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커피숍에 들려서 Small coffee please. I don't need a receipt. Thank you. 그게 전부입니다. 하루 종일 혼자 일하고 제 주변에는 뭐 미국 온 지 10년, 20년, 30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한국 방송만 보고 한국 친구들하고만 놀고 한국 드라마만 보고 페이스북에도 한국말로만 쓰고 저도 한국말로만 쓰고 있긴 하지만 교회는 한국교회 나가고 밥은 한국 식당 가서 먹고 옷도 한국 옷만 입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틀이 우리의 성장을 막는 껍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살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합시다. 영어도 그저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주문할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생활 영어가 아니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페니시도 배우십시오. 독일어도 배우십시오. 중국어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경쟁력과 스펙을 높이기 위한 언어 습득이 아니라 사람을 환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언어의 사람이 됩시다.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제가 미국 온 지 32년이 되었는데도 왜 이렇게 영어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딸아이한테 아직도 지금 제 영어 발음을 지금 교정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ship and sheep. 제가 바다를 좋아하는데 참 피하고 싶은 영어 단어가 beach.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좀 이상한 단어가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바다이면서도 그 단어는 회피하고 싶습니다. 딸아이가 5살 때부터 미국 온 지 25년 된 저의 발음을 교정해 줍니다. 아빠, 해봐. Sheep. Sheep. 양은 sheep이야. 아빠는 지금 양을 sheep. 그거는 배야, 배. 안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래도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합시다. 예. 그리고 학교 졸업하니까 지속적으로 연락을 나누는 non-Korean 친구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뭐 백인 친구도 있고 뭐 흑인 친구들도 있었고 학교 딱 졸업하고 나니까 그죠? 한국인 아닌 친구들이 없어요. 이것도 참 제 부끄러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떠세요? 예. 주변인이 되는 그 경험, 이걸 겪어보면 이 낮은 자들과 연대하는 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목사하다가 이제 목수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많습니다. 내가 좀 더 왜 빠르게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도 되고, 참 이렇게 목회할 때는요 늘 교인들에게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유 목사님 여기 앉으십시오, 아유 목사님 여기 이제 음식 다 여기 다 여기 있습니다, 이거 드세요, 이거 다 챙겨 왔어요. 다른 사람들 줄 딱 서 있는데 예? 오면은 다 챙겨 놓고 목사님 이 커피는요, 다른 사람들은 저거 폴저 커피인데요, 요거는요 요거 인텔리젠시아 커피예요, 요거 목사님만 드리는 거예요. 늘 대접받으며 그렇게 식당 가도 아주 비싼 식당 가고 돈도 내가 내지 않죠. 다 교인들이 내고. 대접받는 자리 점점 더 익숙해지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노가다로 먹고 사는 자리에 있고 보니까 여러분 생존에 허덕이는 불쌍한 이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야, 저분들 저거 어떻게 렌트비 내서 먹고 살까? 예? 저 일 해서 수입이 빤한데 저거 가지고 어떻게 렌트비 내지? 저거 가지고 어떻게 애들 교육시키고 저거 가지고 어떻게 뭐 먹고 살지? 이웃 주변에 참 그런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지게 되더라고요.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방식으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외로움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전에는 저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올 사람인가? 우리 교회 등록할까? 또 기존 교인들은 저 내 목회 대상으로 보였는데요. 예? 교인 번호 83번 목회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정말 사랑스럽게 보이기 아직 멀었지만 시작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대의 사람, 하스피탈리티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버팀목이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 어깨를 좀 빌려주는 사람이 되고요. 좀 설 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좀 설 자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외로운 자들에게 찾아가서 좀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기 많은 사람들하고만 친구하지 말고요. 그래서 그냥 성공한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만 어떻게 좀 친해져 볼까?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좀 인맥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 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는지, 좀 외로운 사람이 있지 않는지, 소외된 사람이 있지 않는지, 늘 그것을 좀 보면서 나그네 길을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23장 9절에 보면요. 이 말씀 참 와닿지 않아요? 저는 이거 딱 보면서 이야, 기가 막힌 말씀 여기 있구나.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아느니라. 신명기 10장 19절에 또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막 노가다 하고요. 그냥 목수 그러면 아 우리 예수님도 목수였는데 어 뭐 예수님 같으세요. 근데요 이게 목수가 이게 그렇게 로맨틱한 거 아니에요. 예, 아주 허드렛 일입니다. 예, 그런데요 지금 미국 땅에서 아 내가 지금 외국인 노동자로구나 하고 딱 셀프 아이덴티가 되니까 한국 가서 길에 보이는 방글라데시 또 필리핀에서 온, 네팔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죠?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외국인 노동자가 되고 보니까 예? 한국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의 그 고충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나처럼 지금 나그네 처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는 하스피탈리티의 사람이 되는 것 아닐까요? 어제 저녁 집회 때 찬양하면서 또 그리고 리플렉션 타임을 하는데요. 참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제가 저 뒤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리플렉션 타임을 하고 앉아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참 저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까지 각자 저마다 묵묵히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었겠지? 그런데 정말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함께 뭐 눈치 볼 것도 없이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또 나처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나그네들과 같은 공간 안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면 저 와이오밍에 뭐 노스 다코타에 저 청년부도 없는 교회에 가서 이제 의자 또 셋업하고 가서 또 유아부에서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저 베이비시팅 하고 그럴 청년들을 생각하니까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청년들 함께 이 자리에 모여있다는 것만 해도 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눔의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의 재능을 나누고요,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감사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나눔의 사람들로 우리 삽시다. 나눌 때, 나눌 때 환대가 이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만 고여있지 맙시다. 그리고 이 사회에 저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우리 좀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따뜻하고 깊은 눈빛,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훈장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물질로 축복을 받겠어요? 뭐 뭘로 보상을 받겠어요? 그죠? 우리가 성장하면서 지니게 되는 따뜻하고 깊이 있는 그 눈빛 지닌 채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가볍게 사는 나그네. 여러분,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가볍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짐을 줄여야 합니다. 저는 백패킹을 하면서 또 장거리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루 종일 걸으면서 하루 종일 자전거 타면서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가지고 온 짐 중에 더 무게 줄일 거 없나? 불필요한 거 버릴 거 없나? 그 생각합니다. 그죠? 여행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짐이 가벼운 사람입니다. 그죠? 짐 싸는 거 보면 여행 잘하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죠? 예. 그냥 1박 2일 어디 수양에 가는데 이민가방 막 3개씩 들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박 5일 오는데 배낭 하나 메고 오는 사람도 있고. 글쎄요, 그 여행을 잘하는 사람인지 좀 지저분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는 정체성을 지니며 산다면 우리의 짐을 가볍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짐이 많으면 본질에 충실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실 때 짐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거 상상되십니까? 그렇죠? 예수님 가볍게 다니셨습니다. 그렇죠? 짐을 줄입시다. 이 짐을 줄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TV 보십시오. 잡지 보십시오. 인터넷, 모든 광고. 예? 광고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모든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날 좀 봐. 예? 이거 소유하기 전까지는 행복하지 않을걸? 너의 마음속에 있는 그 결핍은 말이야, 지금 이걸 소유하고 있지 못해서 생기는 거야. 이거 소유하면 그 결핍감 바로 사라질걸? 너 정도면 이 정도의 물건은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여러분, 이것이 모든 광고의 본질적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또 그 소유한 물건들을 보관해야 되니까 더 큰 공간이 필요하게 되고 또 더 큰 공간이 필요하니까 더 많이 돈을 벌어야 하는 그러한 순환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코스타 마치고 돌아가면 그라지 세일 할 겁니다. 저희 집 그라지는 지금 등산 장비하고 자전거 부품으로 꽉 투카와 그라지인데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지난 3년 동안 자전거 32대를 조립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요. 아직도 13대 만들 분량의 자전거 부품이 지금 제 그라지 안에 있습니다. 목공 장비도 많이 처분하고 자전거도 빨리 조립해서 좀 공간도 비우고 좀 이사할 준비도 좀 하고 또 좀 보지 않는 책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지만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하는 그 순간 물건이 또 우리를 소유하기도 합니다. 미국 와서 차를 18번을 바꿨는데요. 뭐 그중에 2,000불 넘는 차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8번째 차가 이제 혼다 어코드 새 차를 생전 처음으로 샀어요. 그냥 하얀색으로. 지금까지 하얀, 다 뭐 회색, 검정색. 근데 처음 하얀 백색의 혼다 어코드를 새 차를 뽑아가지고 너무너무 좋았죠. 아, 그런데 일주일 만에, 아니 누가 그냥 쫙 긁어놓은 거예요. 또 운전석 쪽에다가 일부러 긁었는지 뭐 지나가다 긁었는지 쫙 긁어놨는데 오, 그걸 보는데 막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에? 이게 뭐 나중에 결국 고치긴 고쳤지만 또 고쳤는데도 그 장면이 굉장히 아주 오랫동안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렇게 그 물건 때문에 아파하는 내 마음이 더 아프더라고요.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1980년대 미국 메릴랜드주의 실버 스프링에서 소수의 유학생들과 복음주의 사역자들이 미국 내 유학생들의 영적 필요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조국 사회의 복음적 변혁을 위해서 섬길 사람을 양육하며 나아가 학문과 신앙의 통합을 주도할 미래의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986년 북미 유학생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약 200명의 유학생들이 첫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 BBN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코스타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로 확대되어 있으며 연간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 헌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BBN 한국방송에서는 매년 행해지는 이 코스타의 강의들을 직접 받아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비전이 새로워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6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주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심리학자에 의하면 마음의 평안을 깨는 다섯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탐욕이고 소유욕입니다. 탐욕과 소유욕을 품으면 마음의 평안, 샬롬이 깨어집니다.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는 두 번째는 지나친 성취욕입니다. 지나친 성취욕을 가진 사람은 평안이 깨집니다. 내가 이것은 꼭 이루어야 되겠다. 성공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평안이 깨집니다. 세 번째,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도 평안이 깨집니다. 네 번째, 분노하는 사람도, 화를 잘 내는 사람도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교만한 사람도 더불어 평안이 깨어집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참된 평안 없는, 안식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오, 피곤해 지친 아담의 자녀들이여, 그대들이 하늘에서는 땅을 경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대들은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종일토록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해가 진 후에도 오랫동안 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대들은 평안하고 무사할 것이고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수고, 고통, 고생 같은 단어들은 하늘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항상 안식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늘의 평안을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나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과 구원에 대해 별로 확신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핵으로 인해 죽어가는 한 젊은 여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으로 가득한 것을 보자 그는 매우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어떻게 그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게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지금도 날마다 씻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신 있게 주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날마다 보혈로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론의 축복기도 마지막에서 이 평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복주시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고 평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한 번 더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것을 새 번역은 주께서 너를 고의 보시어서 너에게 평화 주시기를 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너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굴, 즉 얼굴이라는 표현은 대면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대면에서 내게로 향하여 드사 든다라는 말은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해서 들어 올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왜 들어 올리실까요? 왜 들어 올리시는지 그 이유를 현대인의 성경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밑줄을 좀 그어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하게 너를 바라보시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얼굴을 들어 올리셔서 우리를 향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기서 향하신다라는 의미는 정지한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고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얼굴을 들어 올리시면서 멈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연상해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자랄 때 학교 담장 너머로 우리 아들, 딸 학교 잘 다니는지 살펴보시는 부모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연상해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시는 모습, 이런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부모님의 다른 점은 부모님은 보고 어느 정도 잘 되었다 싶으면 떠나버리지만 하나님은 멈추어 서서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참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인자하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너를 바라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여 보시면서 우리에게 멈춰 선 채로 그윽히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매일 느끼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힘든 세상에서 나만 혼자라고 힘들어 하셨습니까? 거친 세상에서 혹시 나만 버려진 거 아니냐라고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지요. 아마 그 중에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이 표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면서 멈추어 선 채로 그윽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구약시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구약이지만 오늘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를 대면하시면서 직접 대면하시면서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구체성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특이한 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대면하시고 하나님께서 멈추어 선 채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축복으로 알았던 시절에는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은혜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저기 계시는 것도 축복인데 여기 서서 얼굴을 대면하시고 멈추어 서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그 특징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평강입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원하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가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노라라는 말은 심이라는 뜻인데 어느 경우에도 지명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도 가져온다는 것이고 이름을 부른다는 뜻이고 돌보다는 뜻이고 입장을 바꿔버린다는 뜻이고 다시 살림한다는 뜻이고 배치한다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대면하여 함께 하시면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시고 이름도 부르시고 돌보기도 하시고 우리의 처한 형편들을 완전히 주님의 사랑 안으로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샬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 평강의 의미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제가 말로 하기는 너무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적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완전하다, 건강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안전하다, 번영하다, 고요하다, 평온하다. 정말 많죠.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고요하고 평온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들이 살면서 거친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샬롬, 평강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사람들 만날 때 오른쪽 손가락 하나를 들어가지고 흔들면서 샬롬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손을 하나 들어가지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요. 이름을 부르시면서 돌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가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하고 번영하고 우리가 고요하면서 평온하기를 원한다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들을 한번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이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 넓은 마음, 푸근한 마음 여러분 아셨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저는 이 복음송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교를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샬롬, 평안 주시려면 그 예수님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평안을 주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주신 그 주님, 그 샬롬 주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만 샬롬,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과 함께 우리 주위 사람들과 함께 샬롬, 화목을 누리게 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을 이루도록 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던 그 축복,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과 건강과 행복과 평화와 안전과 번영과 고요와 평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의 모습은 어떨 건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라는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은 소식, 굿뉴스, 가스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다라는 거죠. 세상에서처럼 무언가를 받았으니 대가를 치러야 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처럼 뭔가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시는 사랑이고 생명을 다해서 주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변함없이 끝까지 영생토록 주어지는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평강을 주시는 샬롬을 주시는 사랑을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다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얼굴을 대면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 축복, 평안 어느 누구도 건들 수도 끊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은 대가를 바라고 세상은 주고받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해야 편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한 사랑, 평안을 원하는 그 사랑은 어느 누구도 건들 수 없고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속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찾아오는 이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읽었던 이 신약에 나오는 평안의 원어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 평안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평안은 여기서 구약에서는 샬롬이지만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되어 있어요. 에이레네라는 뜻은 결합하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말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안함, 평안은 곧 결합되고 연결될 때 가져다주는 결과다라는 겁니다. 언제 불안합니까?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서로 분리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되고 서로가 하나가 될 때 참된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언제 불안합니까?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질 때 불안하지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지요. 연결되어 있을 것과 연결되어 것이 연결되고 서로 하나 될 때 참 평안이 있는데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만일 비행기를 타고서 한국을 가는데 조종사가 지상의 관제탑과 계속해서 교신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교신이 끊어져서 조종사가 알아서 길을 찾아가야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관제탑과 연결이 되어질 때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누구와 우리는 누구와 연결될 때 참된 평안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짐작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를 대면하여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사랑과 평안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여전히 불안한 마음은 들어오지만 연결되어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안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지. 우리 반주자 집사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복음송을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1절만 우리 함께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스를 러브로 바꾼데 좀 아쉽죠.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2절. 사랑을 너에게 주노. 옆에 사람들 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0: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참된 평안과 사랑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문도 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내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려고 오셨다라는 거지. 이런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연결되어서 걸어가면 불안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연결되어서 견고하게 걸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직도 우리를 흔드는 사람, 아직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아직도 우리를 흔드는 환경, 아직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평강, 우리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저명한 뉴스 평론가인 폴 하비는 다음과 같은 사건을 보도한 일이 있습니다. 네브라스카 주에 있는 비트리스라는 도시의 웨스트사이드 침례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는 성가대 연습실에서 연습이 있기 때문에 대원들은 거의 모두 다 그 시간에 교회에 모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결코 전에 없었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원 전체가 성가대 예배 시간에, 성가대 연습 시간에 좀 늦겠다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좀 늦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피아노를 반주하는 집사님은 저녁을 먹고 잠깐 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성가대원인 그의 어머니와 함께 늦을 수밖에 없다라고 반주자부터 연락이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한 성가대 여학생은 학교의 급한 숙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는다고 또 연락이 왔습니다. 한 부부는 항상 교회 오는 길에 다른 대원 몇 명을 태워서 데리고 오는데 대원들을 태우고 오다가 자동차에 엔진이 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다시 고쳐서 오기 때문에 늦어서 시간 안에 못 온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이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그날 저녁에 18명의 성가대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7시 30분에는 반드시 성가 연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연습시간 7시 30분까지는 평안했는데 바로 그날 1950년 3월 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교회 지하실에 있는 가스파이프가 새서 대폭발이 일어나고 교회 전부가 타버렸는데 성가대 연습실이 바로 가스실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7시 30분에 정시로 모였으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산산나가 산산조각나서 죽었을 터인데 그날따라 18명의 성가대원 모두 일이 생겨서 정시에 교회에 도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건을 미리 아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에 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미리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보호하십니다. 아무도 알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생명 싸개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호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이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전에 거하게 하신다고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처럼 얼굴을 쭉 보시고요. 그윽한 눈빛으로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대면하시고 옆에 사람 보세요. 어색하신가봐요. 한번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얼굴을 대면하시고 손을 꽉 잡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안전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제 한번 연습하셨으니까 이번에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쭉 보세요. 손 쫙 잡으시고 얼굴을 대면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샬롬이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완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평화와 안전과 번영이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은 고요와 평온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이 평강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짓된 방법을 쓰는 것은 잘못입니다. 신용만큼 중요한 명함은 없다고 하는데요. 장사를 해도 속임수는 잠깐뿐입니다. 오래 유지하려고 하면 신용을 간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도 실제로는 신용의 농도를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못 믿게 되면 그 집안은 끝장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진실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아무리 모여도 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잠시 가려져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과 거짓을 놓고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1: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성난 군중에 이끌려 재판을 받으러 대제사장 가야바, 빌라도, 헤롯에게로 끌려다니시며 가진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사형시킬 죄목을 찾았지만 사형에 마땅한 죄를 지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난 군중 심리로 폭동을 두려워하는 빌라도로부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받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고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습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단 없이 선포하는 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자녀들이 못 살게 굴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고 또한 믿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소망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의 소망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 예수님의 생명수. 예수님의 생명수 이 시간에는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한세영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민족과 민족을 넘어란 원대한 비전으로 꿈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목사님의 말씀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0: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많은 어부가 젊은 손자에게 노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젊은 손자가 두 손으로 노를 저어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그 노에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한쪽 노에는 기도하라, 한쪽 노에는 일하라. 그래서 그것을 보고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사람이 일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소리 없이 그 손자에게, 그럼 기도하라고 쓰여진 노는 그냥 묶어두고 일하라고 쓰여진 노 하나만 저어봐라. 어떻게 됐을까요? 배가 앞으로 나가지 않고 뱅뱅 돌고 제자리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할아버지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일만 하면은 전진이 없단다.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또 일은 안 하고 기도만 했어도 안 된다. 그것 역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이 열심히 일만 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이 잘 밸런스, 균형을 이루어야 참된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때 주먹 하나로 세계를 장악했던 무하마드 알리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는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정말로 대단했죠. 저도 어렸을 때 그 무하마드 알리가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권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 무하마드 알리가 세계 챔피언에 등극할 당시 그 상대가 누구였냐? 그 유명한 조지 포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조지 포먼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예상을 깨고 승리를 해서 세계 챔피언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먹 하나로 세계를 제패하고 그것을 오랫동안 챔피언십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는 주먹 하나로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1981년 이후로 오랫동안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는 분명히 주먹 하나만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이것을 뼈저리게 깨달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알리에게 엄청난 충격 가운데 패배를 당하고 실망에 잠겼던 이 조지 포먼에게는 놀라운 신앙 간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뿌에또리코에서 벌어진 경기 직후에 임사체험을 했다는데요. 그가 경기에 패하고 녹초가 된 상태로 탈실에서 쉬고 있는데 그때 극히 짧은 시간이었지만 죽음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완전히 텅 빈 공허한 상태 속에서, 생명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 속에서 공포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그 자녀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인생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10년 만에 다시 또 그 늦은 나이에 링에 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5세에 링에 다시 섰는데요. 권투 선수로서는 할아버지 나이죠. 그러나 그가 다시 링에 서게 된 것은 바로 그의 부인의 기도 응답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인은 이상하게도 조지가 나이가 많이 먹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조지가 헤비급 세계 챔피언이 되게 해주세요. 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응답의 확신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포먼에게 나가서 늦은 나이지만 경기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아, 이 사람 믿음을 가지고 나가갖고 경기를 해갖고는 정말로 헤비급 세계 챔피언 벨트를 다시 걸머쥐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믿었던 때는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믿었던 45세에는 오히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챔피언 벨트를 찾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공과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열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성공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만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은 믿음 없이 결코 어떤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믿음 없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것도 합당한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성공을 이룰 수 있고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도 않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어느 순간에도 중단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고 우리 일에만 열심을 낸다면 우리의 삶은 진정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몸집은 거대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제자리에서만 뱅뱅 도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침몰하게 될 때는 더 큰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없이 승승장구하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른 노력은 힘들어서 멈추는 한이 있더라도 믿음의 전진만은 절대로 멈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째,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8절 상반절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 저자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게 느닷없이 튀어나온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코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은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당시의 상황이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직면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극심한 박해와 고난. 이전에도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지금보다 더 큰 고난과 이전에 있었던 것보다 그리고 현재보다도 더 큰 고난과 박해를 직면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탄생 때부터 극심한 박해가 있었죠. 그 박해는 유대인들의 박해였고 이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과 사도들에 의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박해가 감소되었습니까? 아니죠. 더 격렬해지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그래서 이제는 그 박해가 한 지역을 넘어서 로마 제국 전체라는 세계사에 있어서 가장 무지막지한 제국의 권력의 박해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로마의 10대 박해인데 네로 황제로부터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가 해방령을 얻기까지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을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토굴 속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먹다가 햇빛도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는 지금도 저 안에 그 소아시아 지방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요 카타콤이 7천 개나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들어가 보면은 지하 도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덤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삶의 터전도, 집도, 직장도, 가진 소유도, 인간관계도 다 잃어버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대 맞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아주 극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32절로 34절을 보면 전에도 조소를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기도 했지만은 기쁨으로 견뎌낸 적이 있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또다시 닥쳐온 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은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미국 정부가 교회들을 다 문 닫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 가버먼트 취직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다 내쫓고 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린다면 그리고 예배대에 걸리면 감옥에 쳐넣고 이러면 여러분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믿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해서 말하는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네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할 때 우리가 각오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땐 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결단하지 않으면 고난이 올 때는 더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히브리 저자의 말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오직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예, 이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참 소망으로 붙들고 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인내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시편 90편의 말씀과 같이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한들 영원한 영생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결코. 그러므로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 그 영생을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이 23절에 말했지요.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의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극심한 관절염이 왔습니다. 관절통이 막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급기야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몸은 쇠약해졌는데 이제 30살도 안 된 젊은 여자가 관절염으로 지팡이를 짚어야 할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려면 몸이 다 마비가 돼 있으니까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막 그걸 주물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겨우 나가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의사는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자신이 걸어서 건강하게 아침마다 병원에 출입하고 진료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날마다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날마다 좋아진다. 하나님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다. 날마다 좋아진다. 믿음으로. 그리고 그러다가도 두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에 반드시 낫는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막연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의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통증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완전히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서 지팡이도 던져버리고 예전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중단 없이 선포하는 말을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는요, 몸이 아프거나 물질이 없거나 자녀들이 못살게 굴거나 그래서 그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없고 또한 믿음의 선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소망을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여러분의 소망을 외쳐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힘은 고난이 가져다주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가난이 가져다주는 슬픔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고 실패와 좌절이 가져다주는 실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할 시련과 아픔은 없는 것이고 어떤 고통과 낙심과 슬픔도 믿음만 있으면 능히 견뎌내고 급기야는 반드시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의인의 믿음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어떤 경우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믿고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0절로 22절은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을 의롭다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의로움을 낳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이 후퇴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38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가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뒤로 물러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전진하지 않고 머물러만 있어도 그 믿음은 뒤로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지.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어려운 환경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바라던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유로 볼 수 없다. 진짜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첫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 때. 둘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없거나 줄어들 때. 셋째, 주님과의 1대1의 진지한 교제가 식어질 때. 넷째, 말씀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할 때. 다섯째,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을 때. 여섯째,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을 때. 일곱째,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비로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다. 어떻습니까? 혹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소홀하지 마시고요.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마시고요. 말씀 묵상을 게을리하지 마시고요. 부지런히 회개하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런 모습이 되지 않는다면 성도는 마땅히 신앙의 위기를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의 게으름은 반드시 믿음의 후회를 낳는 것이기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을 느낄수록 더는 미루지 말고 빨리 경건 생활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주일 예배는 참석하지 않고 등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서 산을 내려오다가 그만 어두우니까는 발을 잘못 디뎌서 낭떠리로 굴러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막 떨어지다 갑자기 나무 하나를 탁 움켜잡았습니다. 아이고야, 살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그거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붙들고서 이제 소리를 외칩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소리 외칩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인기척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절벽 위에서 누군가 자기를 부릅니다. 예, 이 집사야. 김집사로 할까 황집사로 할까 박집사로 할까 그러다가 그냥 이 집사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이 집사가 가장 많아갖고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집사야 그랬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24 그러면은 분명히 누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네. 근데 누구세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이분이 오히려 막 기뻐갖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만 계신 줄 알았는데 낭떠러지도 계시는군요. 근데 하나님 저 팔이 너무 아파요. 빨리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전력에서 또 말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면 네가 잡은 손을 놓거라.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돌변하더니 아이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사람은 거의 절벽에 다 내려와갖고는 붙잡아갖고 손만 넣으면 그냥 땅에 발을 디디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면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주시는데도 이건 예화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확실한 길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왜 팔을 놓지 못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밤이니까 캄캄해서 바닥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겠죠. 이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았던 믿음의 눈 다시 뜨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뜨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눈인데 감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그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러분의 믿음이 뒤로 물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삐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믿음의 곱기를 더욱 당기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워질수록 힘들고 바쁠수록 더 믿음의 곱기를 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지 머물러 있으면 뒤로 물려갈 뿐인 것입니다. 인생은 흐르는 강물과 같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흘러가는 세월에 뒤로 밀려날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참된 믿음은 그 영혼이 완전히 구원을 얻기까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전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 이번 달의 표어가 뭡니까? 전진이라고 되어 있죠. 전진이에요. 자,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떻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의인은 바로 이와 같이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옛날 성경에는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예. 그러나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계속해서 전진하는 그런 사람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를 열심히 믿다가도 믿음이 뒤로 물러가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데려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참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당초부터 아무리 믿음의 굴곡이 있어도 반드시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기까지 멈춤이 없어야 그가 진정 참된 믿음의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루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지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은 그것에는 너무나도 걸맞지 않게 부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언짢으면 분노하고 무엇이 없으면 걱정하고 유혹이 오면 넘어져가고 시험이 오면 쓰러지고 물론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또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만 믿으면 신앙이 다 되는 줄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되어 이르기까지 날마다 자라나고 전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기까지 우리의 삶을 진정 그리스도께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그리스도만을 찾고 그리스도만을 닮고 그리스도만을 전하자. 할렐루야.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느 한 교회의 표어만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구원을 받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숙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숙제라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숙제를 잘하지 못함으로 설령 구원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어쩌면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도 이것 때문에 너는 가짜였다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는 본래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는 다만 성전들만 받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알곡과 함께 남겨두라고 하셨던 가라지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가정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무슨 말입니까? 참 믿음의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그의 합당한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메시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며 섬기는 주의 종으로서 참으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메시아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항상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우리 모두가 연약한 인간인지라 온전하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또다시 우리는 일어나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죄종으로서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진지한 고민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진지하게. 결코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입술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견과 편익감만 걷어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계산적으로 따져도 논리적으로 따져도 그냥 그렇게 해버리죠 뭐. 그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에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맺으며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고 이제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연약하더라도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생명수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한세용 목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워싱턴 메시아 장로교회 또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에서 김진옥 목사님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의사가 있었는데 서로 바쁜 터라 자주 만날 기회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사분이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몽골 방문이 있어서 몽골 다녀온 다음에 만나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몽골 다녀온 뒤에 또 전화가 왔는데 미국 집회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다녀온 다음에 또 전화가 와서 다음 주 중에 만나자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농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조문을 다녀오시면서 사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빨리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있다고 고백을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만나서 고민을 덜어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 같지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마지막을 본다는 심정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 가족, 친구들을 바라볼 때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5번째 시간.

0: 교회가 그렇게 빠르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907년도에 일어난 부흥운동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다른 원인도 있었다. 미국 선교사들이 초창기 한국 선교를 시작하면서 시행한 것이었는데 그건 바로
1: 성수주일이었습니다. 성수주일은 말 그대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선교사들은 한국 땅에 선교를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성수주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한국 사람들의 신앙의 무장과 아울러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자존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0: 사람들과 비교하는 자만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누구도 뿌리칠 수 없는 귀한 존재라는 자존감을 심기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0: 아니, 그거이 무슨 말입니까? 이젠 주일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겁니까?
1: 마 보소, 나 같은 장사치들이 주일날 장사를 안 하면 위에서 먹고 살겠는겨?
2: 다른 나라에서 먹고 살라고?
1: 아니, 그게 말이 되는겨?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왜 그날은 장사를 안 하고 쉬겠는겨?
0: 그거이 너무하다 생각 안 됩니까? 아, 주의를 온전히 지키라고 하면 장이 서는 날에도 장에 가지 말라 이건데 오케 그럴 수 있습니까?
2: 니보라오, 그거이 성경에 나온 것이라는데 오케 하네. 그렇게 알고 알아서 하라오.
1: 권사님, 내는 그래는 뭐네예. 장놀이 얼마나 많이 보는데 쉬겠는겨? 낸 그래 모납니다.
2: 그건 님자가 알아서 하라오. 주일에 장사를 하든 말든 그건 님자의 차이니까니.
0: 이거이 참말로 난감하고 만기래. 난감해. 이거 오케하디? 오케해.

0: 장로님, 사람들이 주기를 성수라 하는 것 때문에 이만저만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장사를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주일날 장난에 끼면 큰 낭패를 본다고 난리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디요?
1: 하루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일 성수는 참으로 힘든 일이디요. 네, 그거이 잘 알고 있습니다.
2: 아, 그럼 그것만을 말아달라고 선교사님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라요.
1: 그거이 그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0: 아니, 기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편하게 살자고 하는 것인데 힘들게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러면 예수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요.
1: 예수를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다 이겁니까?
2: 저들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말이디요.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 먹고 사는 것이 끊기게 되는데 저들로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겠습니까?
1: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0: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1: 길에도 길에서는 안 됩니다. 주일 성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 여러분들 위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0: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는 주일 성수에 대한 시각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장터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심했습니다. 생계가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거기에 대해 완고했습니다. 주일 성수만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1: 목사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많은 동요를 하고 있습니다.
2: 주일 성수 때문입니까?
1: 그렇습니다. 아직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된 사람들이 성수주의를 하면 죽으라는 것인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디요.
2: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니 놀랐습니다.
1: 그렇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심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인디.
2: 장로님, 왜 하나님께서 주의를 두신 줄 아십니까?
1: 그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예배드리라고 말입니다.
2: 아닙니다.
1: 아니라니요. 기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럼 내내 신학교에서 배운 것이 잘못된 거란 말입니까?
2: 주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을 위해 주신 겁니다.
1: 예? 그거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일이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라니요. 내래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2: 주일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바치는 날이지요.
1: 그러니까니, 하나님을 위해 있는 날 아닙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2: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1: 예? 기거이 또 무슨 말씀입니까?
2: 주일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시기 위해 주신 날이라 이거죠.
1: 가만. 그럼 그 주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쉬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날이기에 예배드리는 거다. 이 말씀입니까?
2: 그렇습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복된 날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말입니다.
1: 그렇게 큰 뜻이 있었구만 기래요. 이내린 그것도 모르고, 부끄럽습니다.
3: 진정한 의미의 주일 성수는 성도들의 삶을 바꾸었다.

다큐멘터리 드라마 평양대 부흥 제4부 민족을 세우다. 출연 우문희, 이명수, 유재상, 성수경, 이윤정, 홍승표, 이상헌, 정훈석. 기획 박광현, 극본 권영배, 연출 윤재희. 19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성경대학이란 코너를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각 과목별로 준비된 강사들에 의해 잘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이 코너를 준비하고요. 마침내 개설하여 많은 분들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는 것입니다. 라디오와 인터넷은 여전히 하루 24시간 복음을 전하는 성령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도구일 것입니다. 이곳에 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저희 홈페이지에서 성경대학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웹페이지 주소는 www.bbnbi.org 다시 한번요, www.bbnbi.org로 오셔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려운 일이나 긴급한 일이 생기면 더욱 재빠르게 활동을 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오히려 잠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뒤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급할수록 더욱 잠잠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조정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34장에서 37장 말씀입니다.
4: 제 34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식물의 맛을 변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은 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제하셨고 내가 정직하나 거짓말쟁이가 되었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내 상처가 낫지 못하게 되었노라 하니 어느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회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사귀며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그가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신과 기운을 거두실진대 모든 혈기 있는 자가 일체로 망하고 사람도 진토로 돌아가리라. 만일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공의를 미워하는 자시면 어찌 치리하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자를 내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비루하다 하시며 귀인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왕족을 외모로 취치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니라. 그들은 밤중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없어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재함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엎으신 즉 멸망하나니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목전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무관히 여김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케 하며 환난받는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실 때에 누가 감히 잘못하신다 하겠느냐? 주께서 자기 얼굴을 가리우실 때에 누가 감히 배울 수 있으랴? 나라에게나 사람에게나 일반이시니 이는 사특한 자로 권세를 잡아 백성을 함해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징계를 받았사오니 다시는 범죄치 아니하겠나이다. 나의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면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한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청명한 자와 내 말을 듣는 모든 지혜 있는 자가 필연 내게 이르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2: 제 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네가 이것을 합리하게 여기느냐? 내 생각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여 이르기를 유익이 무엇인고 범죄한 것보다 내게 이익이 무엇인고 하는구나. 내가 너와 및 너와 함께 있는 네 동무들에게 대답하리라. 너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네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네 죄악이 관연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네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으므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의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시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을 인하여 거기서 부르짖으나 응낙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부르짖음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일의 시비는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하는 너리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흥포를 심히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제 너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4: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가로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내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오히려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취하고 나를 지으신 자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 지식이 구비한 자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에 앉히사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노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사곡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께 속박을 받을지라도 도우심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젊어서 죽으며 그 생명이 남창과 함께 망하려니와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너를 곤고함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넓은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내 상에 차린 것은 살찐 것이 되었으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징책을 대적하지 말라. 대속함을 얻을 일이 큰즉 스스로 그릇되게 말지니라. 너의 부르짖음이나 너의 세력이 어찌 능히 너의 곤고한 가운데서 너로 유익하게 하겠느냐. 너는 밤 곧 인생이 자기 곳에서 지혜함을 받는 때를 사모하지 말 것이니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 얘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년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폐임과 그의 장막에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2: 제 37장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며 자기 처소에서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그 굴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서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주루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기묘하신 일을 궁구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빛으로 번쩍번쩍하게 하시는지 네가 아느냐? 구름에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남풍으로 하여 땅이 고요할 때에 내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네가 아느냐? 네가 능히 그와 함께하여 부은 거울 같은 견고한 궁창을 펼 수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너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어두워서 진술하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어찌 섬키우기를 바랄 자가 있으랴? 사람이 어떤 때는 궁창의 광명을 볼 수 없어도 바람이 지나가면 맑아지느니라. 북방에서는 금빛이 나오나니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심판이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마음에 지혜롭다 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느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34장에서 3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BN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BBN에 도움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저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BBN 방송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후원자로 도울 수 있고요. 또 믿음으로 드리는 작정 헌금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BBN 한국어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일입니다.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개인적으로 나눠주시는 일이나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홈페이지 그리고 인터넷 카페 등에 한국어 방송의 링크나 배너를 올리는 일로도 저희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들의 후원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 오늘 9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는데, 주님께서 8장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 초막절에서의 강론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녀인,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본인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게 될 때에 유대인들이 그걸 알아들을 리가 없죠. 그래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나가실 때 스스로 숨기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분께서 이 환한 폭도들에게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또 하나의 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고 그들은 그분에게 그들의 손을 댈 수가 그러므로 없었습니다. 이제 전개되는 사건은 사실상 세상의 빛이라는 강론이 계속되어지는데, 예수님의 적들은 영적으로 소경들이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소경들은 세상의 빛이 그들 앞에 비친다 할지라도 볼 수가 없죠. 설 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 스스로를 그들에게 나타내려 하셨습니다. 소경은 볼 수 있게 되기 전에 눈을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빛은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빛의 발산일 뿐 아니라 수신인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들을 예로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 자신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물체가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소경이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빛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죠. 빛은 눈의 상태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빛은 영혼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요한복음 9장을 우리 가운데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매기 목사님께서 미국의 그 웨스트 버지니아 거기서 탄광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대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걸 좀 여러분들이 좀 설명을 해드리죠. 그 폭발은 이 트랩 장치에 있던 사람들을 완전히 암흑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하는데 이 사고가 난 거죠. 그리고 구조반들이 이제 와서 가까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뭐 불을 이렇게 저기 서치라이트를 이제 비쳤겠죠. 그때 젊은이 하나가 크게 외치더래. 왜 불을 켜지 않냐고, 왜 불을 켜지 않냐고. 모두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던 것이죠. 그런 후에 그들은 폭발로 그가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암흑 속에서 그는 그가 시력 장애인이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빛이 그에게 빛이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보지 못했던 거죠. 장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빛은 참된 상황을 드러냅니다. 소경인 자들, 그러나 그들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참으로 소경인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영국의회 한 저명한 의원이 정치가이자 위대한 연설가이진 버그시에게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자인 블랙박사의 설교를 들려주려고 그를 초청을 했다고 그래요. 블랙박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능력 있는 설교를 하셨던 거죠. 예배 후에 그 친구는 설교에 대한 버그시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대단한 연설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한 거죠? 그 역시 아주 유능한 소경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죠. 듣는 자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케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을 사람들에게 내놓아야 하지만 성령께서는 눈을 뜨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로 16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회심자들을 얻을 때뿐 아니라 얻지 못할 때에도 똑같이 성공적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히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를 내보이기 위해서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빛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내가 아무리 또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들은 죄송하지만 가엾은 거죠. 보지 못하는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제게 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또 빛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는 소경이었으나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9장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신 다섯 번째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죠. 자, 9장 1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논리적으로 이 소경 이야기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강론의 결론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요. 이게 8장부터 시작한 거죠. 예수께서 길 가실 때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8장과 9장 초반 사이에는 분명히 어떤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우리 주님께서 선천적으로 소경이 되었던 사람을 고치신 유일한 기록을 보게 되는데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제자들은 그의 병의 원인을 확증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이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죄를 인함인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개 네 가지 대답이 가능했으리라고 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도 특별히 이방인들은 환생을 믿었다고요. 그래서 선천적인 병은 전생 동안에 범죄했던 죄의 결과일 것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결코 이러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죄가 3, 4대까지 미친다는 유전의 죄과를 그들이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20장 5절을 보시면 아는데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경은 어떤 경우에서는 부모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담의 죄가 인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질병에 종속되었다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유대인의 율법 학자들이 그렇게 말들을 하는 건데 아기가 태중에 있을 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죄의 결과로 저렇게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의 진단은 전혀 아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절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했던 답은 해주시지 아니하고 아주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과거에 누구의 죄 때문인가 알아낼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이다. 1g의 예방은 1kg의 치료의 가치가 있다는 서양 속담이 있거든요. 이는 진리인 것입니다.

암흑기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그저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놓친다면 우리는 창조의 목적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시련이나 고통은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제 오게 돼요. 여러분, 이 소경은 자신의 눈먼 것을 고침받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성취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소경은 보게 될 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생애 동안 보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그분을 자신의 누구로요?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본래 진술인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고는 진리로 돌아가십니다. 밤은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어느 누구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영적인 빛이시며 그분이 아닌 것은 모든 사람이 소경으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상에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께서 오늘날도 여전히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성자께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마치 박쥐처럼 눈먼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 소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이죠. 놀라운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9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소경을 만지셔야 했고 소경은 예수님에게 순종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영적인 시각을 만져주시고 죽은 영적인 시신경에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누구의 죄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 그것은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영적으로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우리 교회 안에서 소경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들은 제게 그들이 수개월 동안 뭐 어떤 성형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 뭐예요. 눈이 열리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눈이 열려 보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을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그 광산 폭발 때 그 가엾은 젊은이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있으면서 왜 불이 켜지 않는 것입니까? 불을 켜지 않는, 왜 밝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한 말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을 했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분이 바로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뭐냐? 라고 물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만지실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을 만지시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다시금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비록 소경이 여전히 그분을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람을 만지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예수께서는 그에게 가서 씻으라고 하셨고 그는 복종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께서 소경을 고치시는데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밝혀주지만 또한 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보여주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성을 주장하셨으며 지금은 인간 대 인간으로 소경을 고치시는 거라고요. 두 번째로는 소경은 그가 만일 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 했어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그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보내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연못의 이름까지도 예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증거를 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이에 당신께서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그를 보낸 같은 방법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네 번째로 소경은 자기를 볼수 있게 해줄 물을 필요했습니다. 물이 필요했다고요. 물은 성경의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결코 회심이 없는 것이 저의 굳은 신념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30절에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유대인들은 29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증거가 필요했다고요. 그들은 이 소경을 고치는 것을 보므로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깨달았어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경을 고친 방법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고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소경의 임무는 믿고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고치시는데 여러 방법을 사용하시죠. 만일 만지는 방법이라면 고침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자기가 경건한 것과 같은 것을 필요로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는 그분의 손길이 내게 닿네라고 노래하며 다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만지시는 방법이 아닌 것으로 고치실 때에 그들은 그분의 만져주심의 경험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가서 오직 복음이라고 노래할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 소경은 그들 모두에게 잘못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만짐을 받고 연못에 가서 씻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강에서 모일 것인가? 라고 노래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게 이것은 완전히 불합리하며 어리석고 분별 없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원받기 위한 어떤 형식이나 경험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하려는 많은 소경들이 있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논쟁이나 형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로 가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복종하는 그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멈추어 이 소경의 상황이 구원받기 전에 죄인인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비교되는지를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경은 성전 밖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의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둘째로 이 소경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들은 소경이었다는 겁니다. 구세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 뜨고 있었지만 소경이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그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세상에 왔어요. 넷째로 소경은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장애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소경됨을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치지 못하는 거죠. 다섯째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죠. 여섯째로 그는 예수님께 아무런 호소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사람들은 그에게 어떠한 동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저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저런 것을 갖고 있느냐 이거나 묻는 그러한 지경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는 더 이상 매일 집으로 가는 길을 느낌으로 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보면서 걸어가면 됐습니다.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집까지 가는데 아마도 그는 이것저것 구경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입니다. 이와 같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교회에서의 남녀 구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여자라고 해서 예수님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남녀의 구별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녀 간의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다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기독교가 들어가게 되면 여자의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나라들 그리고 미국,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여자들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남존 여비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존 여비 사상이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느냐? 그리고 여성의 지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향상되기 시작했느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다.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도 세웠지만 학교를 많이 세웠죠. 특별히 또 여자 학교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자들이 배우기 시작하고 또 여자들도 이제 대우해주는 이런 풍토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그 지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향상된 것이죠. 그전에는 어땠느냐? 여자들에게는 글도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그저 시집이나 가고 애나 낳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고 남자 뒷바라지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르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공부는 남자들에게만 시켰어요. 오늘날 아랍 국가들 중에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여자를 아주 참미스러워 생각을 하고 여자는 얼굴도 못 내놓고 다니게 만들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여자들은 운전도 하면 안 되고 뭐 글도 안 가르치고 오늘날 많은 아랍 국가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뒤에도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차별 내지는 구별하는 일들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남녀 구분 없이 뭐 아무데나 원하는 곳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근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들어왔을 때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한쪽에는 남자가 앉고 한쪽에는 여자가 앉고 남녀가 다 구별돼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전에는 남녀 그 사이에 커튼이 쳐 있어 가지고 서로 얼굴도 못 봅니다. 부부가 이렇게 교회 왔다가도 남자는 남자석에 앉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석에 앉아야 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녀 사이에 커튼이 쳐져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교회를 기역자형으로 지었습니다. 기역자형으로 지어가지고 기역자의 그 모서리 부분에 강단을 두고 한쪽에는 남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역자의 다른 한쪽에는 여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강단은 그 중간에 기역자 그 모서리에 두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북 김제에 가면 금상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습니다. 1908년도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기역자 교회입니다. 지금은 그 지방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 전북 익산에 가시면 두동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도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옛날에는 남녀 구분이 철저해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것이죠. 그게 왜 그랬겠습니까? 유교의 영향이죠.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유교의 영향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남녀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은 유교의 전통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전통, 성경의 가르침은 아닙니다. 전통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전통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전통, 성경에서 비롯된 전통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전통에 대해서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더 이상 옛날에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남녀 구분해서 드리는 그런 식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꼭 예배당에 와서 남녀 따로 앉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비롯된 전통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유교의 영향으로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전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자, 여기 보니까 전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또 칭찬이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는 잘못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로 책망하고 꾸짖고 그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왜 칭찬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그 전통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무엇일까요? 무슨 전통을 그들이 잘 지켜서 하는 것입니까? 본문 이제 3절 이하를 계속 읽어보시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모자든지 너울이든지 뭐든지 써야 하는데 그것을 이제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에서는 오늘날에도 미사 드릴 때 여자분들은 머리에 하얀 뭘 쓰지요. 왜 쓰고 미사 드리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주교는 진짜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은 제대로 안 다루고 어떤 외형적인 거 이런 거는 아주 잘 따르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으신 우리 교회 주보 보시면 그 새삼 칼럼에 제가 재림과 종말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바티칸의 한 대변인이 재림에 대해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볼까요? 두 번째 문단입니다. 두 번째 문단. 2014년 부활절을 앞두고 바티칸의 대변인 살바도어 주기경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당시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도주를 만드는 일에는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죠. 우리도 술에 취했을 때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실수로 재림에 대한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티칸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한 추기경이 공식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참 문제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여자들은 뭘 했어야 한다 하는 것은 또 천주교가 오히려 또 잘 지키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하느냐? 그 이유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자, 여기 보시면 왜 남자는 예배 드릴 때 모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모자든지 너울든지 뭐라도 써야 하느냐?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남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면 그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여자가 예배 시간에 머리에 아무것도 안 쓰고 예배를 드리면 그의 머리인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가 없으시죠? 그런데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이 중에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 여자의 머리가 남자냐? 그 이유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고 또 남자를 돕기 위한 배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자,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위해 지음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세기에 나오죠. 창세기 2장 20절부터 2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끝부분부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무엇으로 만들었다 그랬습니까? 남자의 갈빗뼈를 취해서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자를 돕는 배필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다. 우리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거나 남자보다 열등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보다도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이냐? 우리가 그렇게는 말 안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의 머리이긴 하지만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남자보다 나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에 우리나라 대통령만 하더라도 여자입니다. 또 우리나라의 뭐 판검사들, 의사들 중에도 여러분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여자들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여자 무시하면 안 돼요. 남자가 여자보다 나은 것은 제가 볼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가 하면 힘이 조금 더 세다는 거. 근데 힘 센 것도 농경시대나 그게 큰 도움이 됐지 요즘은 뭐 힘 안 세도 괜찮아요. 예, 머리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남자들은 힘없다고 여자들 힘없다고 뭐 윽박 지르거나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때려서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모든 남자들은 여자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11절 12절이에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자, 이게 보니까 남자들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여자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사실은 남자의 갈빗뼈에서 나왔지만 또 남자도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여기 계신 남자분들 중에 여자에게서 안 나온 분 계십니까? 다 여자에게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머니들이 다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샤워를 하고 이제 큐팁 가지고 귀도 청소하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배꼽도 한번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막 여러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하는데 딱 배꼽을 보는 순간 제가 뭐가 생각난 줄 아십니까? 이제 이번 주간에 제 어머니 그 돌아가신 어머니 생신이 있어요. 첫 번째 맞는 생신인데 어제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형제들하고 어머니 생각하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내가 내 배꼽을 딱 보는 순간 누가 생각났겠어요?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 배꼽하고 내 어머니하고 연결되었던 그거지. 그 생각이 탁 나면서 어머니 생각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배꼽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로서 나왔느냐? 여자로부터 나왔어요. 여자로부터. 그러니까 남자라고 해서 여자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자도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인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름 표시로 남자는 예배 시간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 시간에 반드시 뭔가를 써야 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 7절에 나옵니다.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남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뭘 써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자는 또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 아, 그러한 의미이죠. 근데 남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받아들여지는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이 말에 대해서는 또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남자는 여자, 즉 아내하기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인데 아내가 잘하면 남자가, 남편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니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잘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잠언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2장 4절.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잠언 12장 4절을 보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잠언 12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뭐라 그랬어요? 면류관. 그러니까 어진 여인은 그 남편의 면류관,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말하고 이게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자는 자기가 잘하면 자기 남편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올라가면 결국 자기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하는 이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드릴 때 반드시 뭔가를 써야 한다.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가 있어요. 세 번째 이유. 남자는 예배 시간에 못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뭔가 하면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 10절입니다.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여기 보니까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천사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그건 그걸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천사들 때문에라도 우리는 예배 제대로 드려야 된다. 그래서 남자는 머리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쓰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한 뜻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여러분 천사들이 우리를 늘 지켜보고 있고
2: 아주 우리와 가까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사들은 늘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그런 역할을 천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면 찾진 않겠지만 마태복음 18장 10절, 히브리서 1장 14절, 시편 34편 7절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천사가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천사가 하나님께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졸아도 안 되고 딴짓해도 안 되고 예, 그리고 복장이나 모든 것도 예, 예, 합당하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이유 때문에 남자는 예배 시간에 머리에 뭘 쓰면 안 되고 또 여자는 반대로 뭔가를 써야 한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남자는 절대로 모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예배 드릴 때 반드시 모자든지 너울이든지 뭔가를 써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이게 문화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세기 때도 이 말은 적용이 돼야지만 오늘날에도 적용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머리는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이고 여자의 머리는 오늘날에도 남자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여자는 오늘날에도 남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천사들이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예배 시간에 모자 쓰면 안 되고 여자는 모자를 쓰시든지 너울을 쓰시든지 뭔가를 쓰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들 오늘 왜 아무도 모자 안 쓰고 오셨어요? 왜 여러분들이 모자를 안 쓰고 오셨는지 제가 이유를 알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아, 여기 보니까 왜 모자를 안 써도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오죠. 모자를 대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긴 머리. 긴 머리카락이 있으면 그것이 모자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모자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의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사실 쓰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이제 긴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모자를 대신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도 모자를 안 써도 괜찮겠다. 그 말이죠. 근데 긴 머리를 가진 분들은 모자를 안 써도 되는데 짧은 머리를 가진 자매님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른 도리가 없어요. 쓰셔야 돼요. 예. 근데 머리가 길고 짧은 거 기준이 애매하잖아요. 예. 애매한 거는 제가 정리를 잘 해드립니다. 자, 여자의 머리가 길고 짧은 기준은 뭔가 하면 자기 남편보다 머리가 길면 긴 것이고 자기 남편보다 짧으면 짧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보다 내 머리가 내 남편보다 짧은지 긴지 그거 생각하면 이 내 머리가 긴 건지 짧은 건지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반적인 남자의 머리를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의 머리를 딱 봐서 제 머리보다도 여러분들의 머리가 길면 긴 것이고 짧으면 짧은 거예요. 정리가 됐죠? 참, 저는 참 이런 놀라운 제가 생각해도 놀라운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긴 것이 좋고 남자의 머리는 짧은 것이 좋습니다. 그게 사실 사람의 본능이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그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은 긴 머리 갖고 싶은 거 이게 여자의 본성이고 남자는 머리를 단정하게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남자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여자 머리 긴 거 좋아하거든요. 대체적으로 다들 그래요. 남자들 보면 여자들 머리가 이렇게 긴 거 긴 머리 소녀 뭐 긴 머리 아가씨 이 여자 머리 긴 거를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느냐? 본성이 돼요. 남자의 본성이에요. 또 여자들도 본성적으로 머리를 기우고 싶어요. 근데 이제 여자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여성성이 많이 사라지면서 그 이제 본성도 많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예, 짧게 하고 막 이제 그러지. 원래 여성의 본성은 머리를 길게 해서 아름답게 하는 거고 남자의 본성은 이제 짧게 단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여자의 머리는 길고 남자의 머리는 짧았느냐? 이게 여러분 어느 유행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런 줄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런 거예요. 그런 본성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머리카락 그릴 때 옛날 그 예수님 영화라는 데 보면 예수님 약간 장발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예수님 장발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사람의 본성이 그거예요. 여자는 긴 머리, 남자는 짧은 머리. 그러니까 우리 형제님들은 머리를 가급적 단정하게 이렇게 짧게 하시고 자매님들은 가급적 머리를 길게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예, 좋습니다. 지금 제 취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머리가 짧으면 그거는 그 여자의 부끄러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6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정이 있어서 머리가 짧다든가 또 머리가 다 빠졌다든가 그런 경우에 머리에 뭘 씁니까? 모자를 쓰든지 가발을 쓰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유롭게 생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은 하여간에 머리카락에 대해서 머리가 짧은 것에 대해서 머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그게 본능이기 때문에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남자들은 머리에 뭐가 없어야 되고 또 여자들은 머리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남자들의 경우 가발을 썼을 경우는 어떨까요? 가발. 가발도 또 일종의 모자는 모자인데 예, 이걸 써야 될까? 벗어야 될까? 이건 그냥 제가 괜히 그냥 한번 해보는 생각이에요. 제 아내가 머리카락에 문제가 있어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공항에 갈 때 그때가 조금 난처할 때가 있습니다. 공항에 가면 이제 그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다 검사를 하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봅니다. 불법 무기 같은 거 가지고 숨긴지 않았는가 다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를 하죠. 머리카락이 좀 그렇다고. 그래서 살짝 또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 잘 통과시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통과할 때는 항상 뭔가를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모자 왜 쓰고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가발을 이제 쓰고 지나가잖아요. 어떤 때는 그게 귀찮아가지고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가발을 쓰고 이제 이렇게 지나갈 때가 있어요. 가발인 줄 알면서도 가발에 대해서는 전혀 벗으라고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 검색 대원들이. 아 그래서 가발은 모자로 보지 않고 그냥 머리카락으로 봐주나 보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가발을 쓰고 오신 경우에 굳이 벗으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도 굳이 그래도 나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해야 되겠다. 그래서 벗고 싶으시다면 뭐 그거는 대환영입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머리에 쓰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그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남자들은 이 말씀대로 다 머리에 안 썼어요. 그리고 여자들은 머리에 다 뭔가를 썼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그 예배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자들의 경우에 긴 머리가 모자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기 때문에 굳이 모자를 쓰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경우에는 남자들이 반드시 머리에 뭔가를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유대인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길에서도 미국이나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머리에 이렇게 동그란 모자 하나 쓰고 있어요. 그걸 이제 키파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항상 그것을 씁니다. 특별히 회당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쓰고 들어갑니다. 그 제가 지난번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보내줘가지고 이스라엘에 갔는데 어디 들어가니까 그 키파 종이로 만든 키파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풍습을 존중해 달라 그거죠. 저도 이제 쓰고 들어갔는데 사실 저는 유대인도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뭐 그들이 하라니까 제가 그들의 풍습을 존중해서 그걸 쓰고 이제 구경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머리에 그렇게 쓰는가 하면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상징으로 키파를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도 오늘날에도 남녀 좌석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 유대인은 뭐 유대인이고 그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르고 우리는 무엇을 따릅니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남자분들 중에 예배 시간에 모자 벗지 않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 같아서는 모자를 좀 벗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또 잘못 얘기했다가는 상처받을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 생각에는 알만한 분 같으면 알아들을 만한 분 같으면 얘기를 해서 모자를 벗게 하는 것이 좋고 최근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든가 또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분들 경우에는 그냥 한동안 내버려 두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무슨 사정 때문에 모자를 쓰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머리에 이만한 혹이 있어서 그거 하려고 모자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또 머리에 벗어진 것이 조금 그거 해서 모자를 쓰고 앉아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는 우리 하나님도 충분히 저는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적용할 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머리카락에 대한 것. 형제분들은 머리 스타일을 최대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고요? 예, 짧게 하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 생활 가운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남녀 간의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섹스라 해가지고 옷도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남자도 귀에 귀걸이하고 다니고 여자도 또 남자 같은 이렇게 그 군화 비슷한 거 그런 거 신고 다니기도 하고 뭐 구분이 없어지고 있어요. 뒤에서 보면 저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만드셨을 때는 외모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확실히 구별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헤어스타일, 복장, 뭐 장신구 다는 거 모든 거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생활 가운데 꼭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0: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3: 사랑과 축복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면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이 약속이 지켜질 것이라

라고는 확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헤어지면서 다시 만나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다시 만남이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생명 있는 그때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를 믿어서 구원받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에만 관심 가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뭐 해요?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해요.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전반부 말씀입니다.
0: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을 내가 다 얻었다 할지라도 네 생명 잃으면, 네 목숨 잃으면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과 땅,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생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이 다 불타 없어질 때 함께 불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 불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한 지옥의 고통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구원이 뭐냐, 생명이 뭐냐, 영생이 뭐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왜 여기 모였습니까? 여기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어서 세상에 복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은데 기존의 교회를 다니면서 야, 이건 아닌데 왜 말씀이 이럴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어떻게 뭐 사람이 소개했던지 이렇게 저렇게 듣다가 늘보는 교회 설교를 듣고서 야 여기는 좀 다른 말씀을 한다 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옮긴다는 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흔히 교회를 옮기는 것은 마치 이혼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힘듦을 겪어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정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마음의 답답함이 해결되었습니까? 아 대신분이 아무도 없군요. 뭐 한 명도 겨우 예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못하러 왔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을 다 이루셨는지 정말 알고 믿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생명을 정말 얻었습니까? 이제 죽어도 이안이 없습니까? 아니 하루라도 빨리 죽기를 원하십니까? 거기 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면 빨리 죽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죽고 싶어 한다는 말은 나 그렇게 힘들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방금 지사님 기도해서 참 은혜가 됐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평안하고 평안하게 그죠 살기를 원했지 고난받는 삶을 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고난받는 삶을 원하지 않았지. 누가 고난받는 삶을 원할까요? 그냥 고난 없는 축복을 우리는 원했는데, 근데 예수께서 이미 가신 그 길이 그 자취가 성도가 가야 할 자취인데 그 길은 좁으면 좁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세상의 영광 또는 세상의 복, 세상의 뭐 자랑, 끌이를 구한다면 그곳은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곳은요 교회에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 천국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천국 가려고 하는 그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단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6절을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또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무슨 선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평행구절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마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마태가 왜 좀 다르게 표현할까요? 예수님을 향하여 선한 선생님이라 안 하고 마가와 누가 보면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마태는 살짝 바꾸어 놓았어요. 선한을 일에 붙였단 말이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마태는요 이 마태복음은 일단 1차 독자를 유대인으로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이 선할 수가 없어요. 만약 사람이 선하다라면 그건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그런데 마태는 살짝 이렇게 선한 일 쪽으로 이제 일단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식으로 대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마가나 누가는 뭐라고 해요? 선한 일은 하나님 뿐인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냐. 이렇게 말씀을 바꾸신단 말이에요. 이 마태는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이건 유대인식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선하신 분 맞잖아요. 근데 이 질문들의 앞에서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유대식으로 이제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16, 13도 보죠. 어떤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 뿐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자 질문은 뭐로 했어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했는데 예수님 답변은 뭐예요? 생명을 얻으려면 그러면 영생과 생명이라는 단어가 무슨 개념이에요? 같다. 예, 네, 같다. 그죠? 성경은요 같은 단어를 계속 생명, 영생, 구원 이렇게 같이 얘기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그 세상적인 개념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인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생, 생명, 구원을 같이 말함을 통하여 우리의 개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담기 위해서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을 다른 단어로 굉장히 자주 말해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시편도 항상 그래요. 그래서 영생을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이 예수께 질문한 사람은 영생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명을 대답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영생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살.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래 안 하고 뭐라고 해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영생 개념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서 어디에 가고 싶어요? 좋은 데 가서 영생하고 싶죠. 나쁜 데 가서 영생하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다 영생해요. 사람 다 영생한다니까요. 생물학적 죽음을 죽어도 예수님 재림하시면요 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나 예수 밖에서 죽은 자나 다 부활해요. 다 부활해서 예수 안에 죽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도 영생해요, 안 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영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생에만 관심 가진다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뭐 해요?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은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했거든요. 그럼 이것은 생명의 관계를 말해요. 지식을 확보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뭐예요? 영생 얻은 것이고 다른 말로 생명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의 골로새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골로새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단 말이에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다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병든 자는 병 고쳐주신 하나님이 있을 거야. 영원히 살고 싶으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디에 담아두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놓았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보여요? 갈릴리 나사렛.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을 다 담아두었으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인간 쪽에서 영생 얻고 영생 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제대로 깜짝 놀라서 묻는 질문이거든요. 누가 구원을 얻으리까? 결론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방법, 어떤 노력으로도 뭘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영생 얻을 수 없어요. 생명 얻을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길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방금 이 사람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이 요한복음 5장 29절에 뭐라고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로 나오고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는지 질문했는데, 이 말씀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대답을 한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다고 했을 때에,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5장에서 선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자는, 나를 보고 나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 알고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가 무슨 예수냐 이 말입니다. 네가 무슨 예수냐.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목사님을 보면 꼭 목사님 같지 않다 그래요. 이게 좋은 말인지 안 좋은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가 무슨 목사님 이거죠. 내가 뭐 이렇게 평소에는 막 이렇게 검은 추리닝 입고 막 시커매 이래 와가 앉아 있으면 사찰 지사인 줄 알아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이럽니다. 이게 네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믿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졌는데 그러면 악한 일이라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를 답을 하세요? 18절, 오늘 18절입니다. 17절이죠.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뭘요?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계명을 지키라. 그때 이 질문한 사람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내가 무슨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십계명 나오는데 주로 뒷부분이잖아요. 앞부분은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부분으로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끝에는요, 십계명이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자생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십계명에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사실 무슨 말씀을 다 담고 있어요? 모든 계명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하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십계명으로 줄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핵심 요약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의 수많은 이 두꺼운 성경 딱 한마디로 줄여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성물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 꼴이에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나중에 더 줄이면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 너 생명에 들어간다. 그러면 너 생명에 들어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배 드린다고요, 기도한다고요, 헌신한다고요, 봉사한다고요, 전도한다고요? 누구 위해 했는데요? 날 위해 했지 예수님 사랑해서 한 적 거의 없어요.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했다면 그것은 기억조차 안 나야 돼요. 뭔가 내가 했다는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건 내가 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주께서 하게 하신 것은요, 결코 기억에 안 남는 거예요. 만약 주님께서 하신 것인데 기억에 남는다면 주님의 그 은혜를 나의 행위로 바깥치기 한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를 왜 어떻게 나눠요? 주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신 일은요, 기억을 못해요. 너 내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내 추울 때 옷을 주었고, 이것저것 했다고. 아니, 한 적이 없는데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염소들에게는 너는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나 구제도 했고, 봉사도 했고, 성경금도 했고, 연말 되면 내 또 봉사 지원서 써가지고 내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다 했는데요. 그런 기억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건 은혜를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거예요.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면 뭐예요? 간음할 수 없죠. 살인할 수 없죠. 도둑질하지 마 없죠. 거짓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라는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계명을 지켜서 생명이나 영생 얻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율법을 다시 지키면 생명 얻을 수 있어요. 어느 정도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으로 힘을 다하여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한다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분 지금까지 나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면 손들어 보십시오. 역시 저뿐이군요. 라고 할 수 없어서 제가 손을 내리겠습니다.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생명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지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인간은 누구밖에 몰라요? 진짜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 몸을 실제로 이 역사에서 죽여야 돼요. 그래서 죽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죽는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 행한 일이 따르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니까 그 안식이 그에게 따르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는 자들은 지금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다른 박제라고 뭐 헌신, 금식, 기도 아무리 다 해보십시오. 그것으로 천국을 밀고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했는데요 그거? 뭐 하기? 내 구원받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이웃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기도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돕긴 하러 가지. 그 금식하는 시간에 밥 잘 먹고 힘든 사람들 가서 도와주러 가지. 뭐 하려고 그 짓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부자 이 관원의 대화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입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 이것저것 하고 이렇게 법을 지켜라. 제가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다면 내가 부족하다는 분 보충할 무도 있다? 용의도 있다. 자신만만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딱 질문하죠. 그거요?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 채워서 뭐 하고 싶어요? 영생 얻고 싶어요. 구원 얻고 싶어요. 생명 얻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걸 가지고 세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고. 하늘에 보화 쌓여서 뭐할 건데 그거 쓸 데가 없어요. 하늘에는 전부 다 은혜고 공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돈이 필요해요. 물건을 사야 되니까. 하늘나라는 전부 공짜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어요. 돈이 필요 없는데 보화 가득 주면 뭐 하겠어요. 그거 쓸데없는데 걸리적거려요 그거. 알아들으신 분 지금 두 사람 웃었습니다. 제보고 하늘에 보화가 필요 없어요. 생명의 나라인데 무슨 물질이 필요해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데 여러분 생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 보화로 바깥치기 하려고 해요. 하늘나라는 보화가 필요 없는 나라예요. 생명이 충만한 나라인데요. 사랑이 충만한 나라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가난한 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라면 네가 하늘의 생명에 등록될 거다 이 말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그 생명이요 영생이신 예수님 앞에 뭐요? 돌아가 버렸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대요, 이 청년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고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직도 감춰져 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몰라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게 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율법의 조문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 다 외워요.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부치까지 만들어서 다 지켰단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 안식일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라 노동금지 하나의 법인데 이걸 가지고 49가지 부칙을 세운단 말이에요. 49가지 부칙을. 그렇게 해서 완벽히 지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의 의로 결코 의롭다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 다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너희 선생들이라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전한다는 선생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주는 선생들을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 율법 준 의미가 뭔지 아니? 라고 하면서 그 마음의 동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기가 실제로 음행을 안 하면 간음 안 한 걸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뭐 했다고 했어요? 간음했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에요. 세상 사랑 안 하는 적 우리가 있습니까? 교회를 나오도 세상 사랑하기 위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좀 주면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 일에 좀 수월하지 않겠느냐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어떤 어린애가 가게에 갔어요. 체리 가게. 그러니까 아빠 친구니까 얘야 한 좀 지어가라 하니까 애가 안 짚더래요. 가만히 있더래요. 야, 지어가라 하니까 안 지더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저씨가 손으로 지어주니까 이렇게 옷을 이렇게 받았대요. 그 아버지가 오면서 야, 네 아까 그 아저씨가 한 점 지어갈 때 왜 안 지었나가 그 아저씨 손이 크잖아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온 거예요, 우리가. 내가 뭐 착한 일 좀 이렇게 하는 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큰 손으로 한번 주면 내가 50년 할 일을 하나님은요 5년 만에 해결해 줄 수 있잖아요. 아멘을 해야지 이럴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이게 선한 일을 해서 복받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주시는 의도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말한다. 그래서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늠한 것이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 의의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의의가 뭐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물론 외식으로 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뭐해서요? 율법 지킨 사람이 있잖아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던 사람이 율법의 의로 완벽하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나는 완벽히 의롭다 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 의가 뭐보다 나아야 된다고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뭐 외식하기 위해서, 폼 잡기 위해서, 에? 그 과부의 것을 삼키기 위해서 거룩한 포장하는 그런 바리새 서기관들의 의 말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그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바리새인이,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비춰보니까 이 예수는 이건 완전히 이단의 계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잡아 죽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의, 천국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예수 죽이는 의가 되어버렸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가 예수를 죽이는 자기의 의가 되어버렸어요. 이보다 더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충격의 말씀 없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천국한다. 그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뭐예요? 나중에 로마서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를 받는 그것이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는 의거든요. 우리가 바리새인들 발바닥도 못 따라갑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기억하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불도 안 피웁니다. 심지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누르는 것은 불을 켜는 거니까. 전기를 합선시켜, 전기를 붙여서 불을 켜는 것과 같기 때문에 불을 안 켜요. 보일러. 안식일에 안 켜기 위해서 안식일 되기 전에 가장 약하게 틀어놓는데, 보일러를.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가면요. 이렇게 딱 서가 있다가 다른 사람이 눌리면 딱 타는 거예요. 나 일 안 했다. 실제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어떤 엘리베이터가 생기느냐 하면, 어떤 엘리베이터가 생기느냐 하면은, 층마다 다 눌려 서는 엘리베이터를 만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건물 안에는. 삼성전자가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냉장고 문을 열 때 불이 켜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냉장고 문을 여는데 불이 켜지면 이 불 켠 것이 돼요. 요즘 냉장고 문 열면 다 불 켜지죠. 닫으면 꺼지고요. 그러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도록 LED 전등을 해가지고 늘 환하게 되는 그런 냉장고를 개발해가지고 유대인들이 팔아먹고 있어요. 삼성 사람들이. 이게요. 유대인들의 안식일 계명 지키는 것은 우리는 발바닥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의를 지킨 자들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도 율법 지켰다 그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대요.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려면 재물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열심히 일하세요. 정직하게 일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부자 될 수는 없어요. 왜요? 나눠주기 바빠서. 내 이웃에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내 이웃에 지금 가난한 자가 있는데 내가 부자로 산다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젊은 애들 통일되기를 싫어한대요. 왜 거지들 왜 우리가 먹여 살려야 돼요? 적어도 대한민국이 통일되려면 우리의 수입의 50%는 북한을 위해서 써야 돼요. 통일 대비금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통일을 대비합시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소득의 50%는 북한에서 무조건 세금으로 거두겠습니다. 나 대통령 되게 해주세요. 뽑아주겠어요? 안 뽑아주겠어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오전에 또 그러겠어요. 창원시 요즘 광역시 법원에 국회 청원해놨다고 창원 광역시 그 프랭카드 많이 붙여놨어요. 의용단체들이겠죠. 간절히 창원 통합시 간절히 염원하면 이루어집니다. 우주가 나와서 도와주겠죠. 또 요 사파동 요 골목에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써붙여놨어요. 뭐라고 써붙여놨냐면 창원 광역시가 되면 우리 모두 잘 사는 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창원시가 광역시가 왜 되려고 하느냐 하면 창원시가 공장들이 많아서 세금을 많이 거둬요. 그 많이 세금 거둔 게 경남도로 넘어가요. 우리는 경남도 안에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 창원시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벗어나면 창원시에서 경상남도로 수백억인가 아마 세금이 그걸로 넘어가요. 도로. 근데 그거 안 넘어가면 창원시에 설 수 있다는 요 이기적인 발상이 창원 광역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창원 광역시가 안 돼서 경상남도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창원시 세금으로 나눠줘서 좀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사인한 사람들 광역시 신청 사인한 사람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발상은 전부 이런 거예요. 내가 창원 시민이니까 저 시골에 할머니들 예? 하루에 버스 한 번 켜고 들어갔다 나오는 그 마을에 보건소라도 하나 지으려면 예? 경상남도에 창원시가 세금 좀 많이 주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주기 싫다는 거예요. 창원시 잘 살아요. 그런데 창원시 우리 더 잘 살기 위해서 광역시에 대해서 세금 걸로 넘기지 말라는 이 발상에 사인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행복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대인들은 뭐래요? 나 법 다 지켰네. 왜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유대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자가 됐을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가 처음 못 간다는 제자들 얼마나 놀라 진짜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아름다운 찬양과 기쁜 소식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866년 9월 2일 해가 저물어 갈 무렵 27살의 젊은 영국인 토마스 목사가 대동강 하류에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토마스 목사는 죽기 3년 전 영국에서 중국으로 파송된 선교사였는데요. 상해에서 선교사역을 하다가 한국인들이 복음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상선인 제너럴 셔먼홀을 타고 입국하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토마스 목사의 순교가 부질없는 짓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토마스 목사의 목을 벤 김충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회개한 이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토마스 목사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BBN 한국어 방송에서 권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카드를 전해주신다면 그것이 바로 복음 증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찬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설대용 목사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강장 시간입니다. 설 목사님께서는 현재 샬롯체일 장로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제자가 되어 성령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복음화하는 선교적 공동체인 샬롯체일 장로교회 설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죠? 그렇죠?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일도 내 마음 같지도 않고 건강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식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식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관계도 그래요. 관계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비즈니스는 어때요? 요즘 들어 또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비즈니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나만 그런가요? 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 내 마음 같지가 않다. 다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다 알아요, 이 사실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다. 그래서 실망도 되고 낙심이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마음이 또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안전하겠지. 이제는 좀 괜찮겠지. 사울왕이 이제는 좀 변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울왕은 바뀌지 않지요. 세상 사는 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요. 어떤 것도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 자신이 여전히 이 사울왕을 피해서 돌아다녀야 되고 안전하지도 않고 사울왕은 계속해서 자신을 잡기 위해서 군사를 데리고 막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어요? 시편 142편에 보면 다윗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이 이 사울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녔을 때 썼던 그런 시로 알려져 있는데 보세요.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내어서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하나님 앞에 진술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습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세요. 나는 심히 비천한 입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내 영혼을 감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얼마나 그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고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다윗의 상황이 어땠는지 구구절절이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요. 항상 그래요. 일이라는 게 이쯤 하면 끝나겠지 하는데 또 일이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정신적 지주 그리고 후견인 것 같은 이 선지자 사무엘이 죽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이 이 다윗에게는 특별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한낱 목동에 목자에 불과했던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기름 부어줬던 그 인물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덕분에 다윗이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있어요. 이 사건 한 번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특별한 존재였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죽었어요? 그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무엇보다도 이 사무엘이 죽으면 이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공증해주고 확증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을 때 함께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한들 사무엘과 같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사라진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금만 더 사무엘이 오래 살아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다윗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조금만 더 오래 살아주시지. 근데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어요. 설상가상으로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장례식에 가면 사무엘과 그의 부하들이 눈 뜨고 다윗 오나 안 오나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일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가면 잡힐 거 뻔하거든요. 상황이 그러하니 다윗의 마음이 오죽했겠냐고요. 미국에 있다 보면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한국에서 가족이나 친구들, 친지들이 돌아가시게 되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한국이 나가보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마음은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죠. 근데 상황이 안 되어서 못 나가 되시는 그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마음이 참 아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찾아뵙지 못하고 인사드리지 못하고 그냥 떠나보내야 하는 이 죄책감, 이 죄송스러움, 이 미안함,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 마음이 더 아프죠. 제 경우에도 미국에 이제 20년 됐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어요. 한 번은 알았는데 못 갔고 한 번은 어차피 못 얻고 하니까 괜히 부모님이 미안해할까봐 전화를 안 하셨더라고요. 아무튼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죄송한 마음이 있고 식구들에게 미안해요. 목사인데 못 간 거예요. 목사인데 다윗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누구보다도 사무엘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의 죽음뿐만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마음 같지 않은 일이 또 일어났는데 자신을 도와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이 사람은 나를 도와주겠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돕기는커녕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조롱합니다. 실제로 이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600명이에요, 600명. 사람이 늘어서 600명이 되었는데, 다윗이 이제 먹을 식량을 얻기 위해서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는 자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부하들을 보내요. 다윗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식량을 좀 얻기 위해서, 식량 좀 부탁하는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다윗이 부탁을 하면, 내가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들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 웬걸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식량 좀 달라고 식량 좀 얻기를 위해서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의 나발이 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못 주겠다고 하면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을 모욕 주고요. 다윗의 부하들을 부탁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면박을 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 나발은 누구냐면 자 잠깐 한번 지켜볼까요?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갈렙의 후손인데 이 나발은 저기 오른쪽 갈멜 말고 오른쪽에 보신 마온에 있죠. 마온에 살고 있었어요. 마온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비즈니스는 어디 있었냐면 저 갈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죠. 집이랑 비즈니스랑 좀 거리가 있는 분들. 지금 이 나발이 그랬어요. 나발의 사는 곳은 마온이었는데 비즈니스는 갈멜에 있었던 거예요. 갈멜에서 양을 치고 또 여러 가지 가축을 길렀는데 당시에 이 갈멜에서 나발이 소유했던 양의 수가 3,000마리였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수가 1,000마리였어요. 안 놀라시네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모르시죠.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이렇게 이 많은 가축을 기렀다는 것은 대단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더욱이 다윗이 이렇게 부탁한 데는 이유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나발이 양털을 깎는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양털 깎는 행사. 뭐 양털 깎는 행사가 뭘까 하는데 한번 보세요. 25장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담을 광야에서 들은 거예요. 나발이 양 3,000마리의 털을 깎는데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당시에 양털을 깎는 날이라는 것은 마을의 잔칫날이었어요. 그리고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털 깎는 날에 대통령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까지도 초대해서 이 잔치를 벌였던 그런 기록도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왜냐하면 양털을 이 3천 마리의 양털을 깎아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와야겠어요. 일꾼들도 많았고 이렇게 모인 김에 잔치를 벌이자 하고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모인 김에 일도 하고 모인 김에 이참에 한번 단합대회도 하자 하고 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양털 깎는 날에는 음식이 많은 거예요. 오늘 꼭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지금 골프대회 한다고 어제부터 와가지고 막 음식을 준비하고 뭐 오늘 비밀인데 저기 냉면하고 냉면만 준비하라 그랬는데 또 우리 또 권사님들이 또 그냥 냉면만 준비하겠습니까? 냉면에다가 또 파전까지 해물파전까지 음식을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먹을거리도 풍성하고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분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나발이 다윗의 부탁을 좀 들어줄 것 같은데 음식을 좀 나눠줄 것 같은데 웬걸요? 다윗의 부하들이 먹을 음식을 좀 얻어갈 수 있는지 부탁을 하는데 나발이 이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이 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이 가는 거죠. 사실 다윗은 솔직히 이 나발이 자신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 나발의 그 양, 소를 지켜줬거든요. 그리고 그를 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도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자신이 부탁을 하면 이 나발이 그 부탁을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5장 7절에서 8절.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너의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잘 말해줄 것이다.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다는 거예요. 좋은 날에 왔은즉 너의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기대를 한 거예요. 기대를. 음식 좀 주겠지. 호의를 먼저 베풀었으니까 호의를 담대를 해주겠지. 근데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나발이 다윗의 부하들 앞에서 다윗 자신과 다윗의 부하들에게 면박을 주고 모욕을 하죠. 자,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발이
2: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1: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2: 주겠느냐 난지라.
1: 아니 먹을 것 안 주면 안 준다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이 항상 이래요. 그 말만 하면 되는데 면박을 주고 조롱을 합니다. 예.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놈이라라고 그렇게 조롱을 해요. 모욕을 줍니다.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을 가리켜서는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근본 없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러한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생각했던 게 아니었죠. 나발이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다면 애시당초 다윗이 부하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역시나 나발이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제가 같은 말 지금 계속 반복하는 거 아시겠죠? 이 단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윗의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 마음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의 죽음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을 다윗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발까지 가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결국에 분노를 합니다. 사실 처음에는 나발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나발이 내 마음 같지 않구나라고 이 정도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발이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고 그가 하는 말들을 듣다 보니까 점차 나발의 이 말과 행동들이 하나같이 다윗의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제 단어가 바뀌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다윗의 마음 같지 않다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다윗이 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다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신경이 변하고 있어요. 마음이 변하고 있습니다. 악화된 거예요. 악화. 그러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악화가 된 거예요. 심화가 된 거죠. 결국에 이 나발로 인해서 다윗이 분노하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다윗이 그 즉시 부하 400명을 모아서 나발을 죽이러 출전을 합니다.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참에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부하들에게 칼 차라 그래요. 부하들에게 칼 차라. 칼 차라는 얘기는 뭐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얼마만큼 분노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결국에 다윗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대로 일이 진행되어진다면 나발은 죽어요. 나발만 죽어요? 나발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도 다 죽겠죠. 실제로 이 뒤에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발 때문에 화가 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발 한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이 나발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려 해요. 제가 이 나발을 죽이려 하는 다윗을 보면서 이 다윗의 마음이 변화해 가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 그 과정이 매우 흥미로워요.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 내 마음 같지 않네. 이 정도로 끝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변해요? 내 마음에 들지가 않네. 그리고 나중에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나발이 거절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다윗은 아, 내 마음 같지가 않네 이 정도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나발이 하는 말, 행동들을 보면서 조금씩 다윗이 어때요? 그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에 다윗이 그런 나발을 보면서 분노해요. 그리고 다윗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면서 군사들을 모아서 지금 나발을 치러 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우리 마음에 대해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은 것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일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 있고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건강이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관계가 내 마음 같지 않을 수가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마음 상태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태로 발전하고 악화되어 버리면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이 정도는 괜찮다니까요. 근데 이게 악화가 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네. 여기로 나가면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마음에 들지 않음이 심각해지잖아요. 더 불편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그래? 그럼 내 마음대로 하지 하면서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금 상황이 심각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어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 되면 이거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오늘 다윗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개입하시죠. 간섭하십니다.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에 제동을 걸었어요. 아비가일, 이게 나발의 아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을 몇 마디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다윗 마음만 생각하고 일을 했는데 다윗이 자기 마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겁니다 라면서 괜히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십시오 라고 말을 한다면 보세요. 새 번역으로 30절 31절 이제 곧 주님께서 다윗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말도 어려워요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며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아비가일의 말에 다윗이 그의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춰요. 다행히 멈춥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행동을 멈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고 이를 인정하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32절, 33절.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이런 아비가일의 말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다라면 하나님에게 혼났을 거예요.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아마 자신의 마음을 자신을 아마 돌아보지 않았을까. 내 마음 같지 않다 해서 뭐로 발전했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다로 악화되고 그리고 결국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다 내 잘못이었구나라고 후회하며 반성하지 않았을까. 내가 큰 잘못을 범할 뻔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또 사람들도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에게는 마음 같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만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면서 마음 같지 않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가 이 마음이 악화되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로 나아가면 이거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이 마음으로 악화가 되면 이게 어려워져요. 관계가 어려워집니다. 상황이 어려워져요. 목사님 저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여기서 끝내야 돼. 여기서 발전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 같지 않아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아. 거기서 더 나가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꼭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홧김에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다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다니고 그러다가 서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면 속 시원할 수 있죠. 내 속은 내 속이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의 속은 속이 아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속은 엄청 불편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저의 모습은 하나님 볼 때, 야, 넌 내 마음 같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까요? 안 들까요? 만약 그런 여러분을 보며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뼈도 못 추려요. 뼈도 못 추린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야 이거 그 결과를.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이건 분명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마음 같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만들어주셨고 열어주셨어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에 들지 않아? 그러면 네 마음대로 살아. 네 마음이 중요하지. 너부터 살아야지. 네 마음대로 살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은 그렇게 살라 해요. 그렇게 부추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누구 마음 기뻐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아둥바둥 거룩하게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의 그 길은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말씀 끝났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챗GPT 요새 이제 AI 많이 쓰잖아요. 챗GPT에다가 제가 하나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면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 여자의 표정 그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표정이 나왔어요. 네,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자,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지금 여러분의 표정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챗GPT가 그냥 뭐 치면 나와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딱 이렇게 표정을 그려줬어요. 자,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그려줘 했더니, 자, 다시 앞에 거 보여주세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는 저 정도 미간이 찡그려졌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게 할 때 남자와 여자의 표정을 좀 그려줘 했더니, 자, 한번 보세요. 팔짱을 키고 이제 마음을 정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어제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표정. 자, 셋 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 마음과 같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표정,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표정.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첫 번째 단계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그래도. 근데 두 번째 단계는 위험한 단계예요. 빨간불이 지금 이렇게 꼭 황색불처럼 조심해, 조심해 라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 마음대로 하려는 단계로 하면 이건 정말 위험한 단계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세 번째 단계에서 돌이키게 하시면 좋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못 돌이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 같지 않아.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마음 같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자식에게 내 마음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뼈도 못 지렸을 거예요. 밥도 못 빌어 먹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같지 않겠어요? 내 자식이 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어른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는 아들 자랑 딸 자랑 하지만 얼마나 속을 썩였는데 내 마음에 뭐가 들었겠어요?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 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그분의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그 하나님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성령님의 마음 따라 우리 함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사랑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0: 지금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지역에 위치한 샬롯 제일장로교회 설대옥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으시거나 신앙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샬롯 제일장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진우라고 하는 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우가 어느 날 말하기를, 엄마, 저는 지금은 놀고 싶어요. 교회는 이 다음에 커서 갈게요. 라고 말을 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진우 엄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가 잘 알아듣도록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잠시 후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데요. 진우가 감을 좋아하니까 그래, 이 싱싱한 감을 찬장에 넣어두는 거야. 며칠이 지난 뒤 진우 엄마는 마치 잊었다는 듯이 진우에게 말을 했습니다. 참, 진우야, 찬장에 내가 좋아하는 감을 넣어두었단다. 그런데 그만 잊었구나. 갖다 먹어라. 아들 진우는 신이 나서 찬장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감은 쪼글쪼글 시들해 있었고 맛도 식초처럼 시었던 것입니다. 진우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서만 가장 좋은 것들을 쓰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좋은 때를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의 결국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아껴두면 다 시들어버린 감처럼 나중에는 효과를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계로 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탐 이야기 1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욱석 안녕하세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과거에 했던 잘못된 선택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 그리고 실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죠.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겉으론 뻔뻔하고 건방져 보였지만 내면은 불안정한 사람이었고 혼자 있는 밤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기 전까지는 말이죠.
1: 불꽃이 그렇게 크고 빨리 번질 줄은 몰랐어. 아무도 내가 도망치는 것을 보지 않아야 할 텐데. 얼른 집으로 숨어야지. 아, 젠장. 그렇게 연기와 불꽃이 나다니 믿을 수가 없어.
2: 어머나, 아이 저것도 소방차 아니니? 아이 어디 불이 났지?
1: 학교예요. 저기 학교 쓰레기 처리장 보이시죠?
2: 학교라고? 아우 세상이 맙소사.
1: 저도 가서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 끄는 걸 보고 싶어요.
2: 아유, 괜히 끼어들지 마, 탐.
1: 그럼 그냥 마당에만 있을게요. 내가 여기 서서 지켜본다면 아무도 내가 범인이라고는 생각 못할 거야.
0: 당시 그는 12살 소년이었고 불과 불꽃놀이에 매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도 이 남자는 여전히 불에 대한 열정이 있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불이었죠. 지금 사슬을 끊고로 방송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토마스 제레아 미아 간증의 제1부입니다.
3: 저는 뉴욕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이남 이녀 중 둘째로 태어났고 부모님은 늘 우리를 교회에 데려가셨습니다. 아버지는 페인트공으로 일하셨는데 전 언제나 아버지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지만 아버지는 마음을 겉으로 표현하는 분이 아니셨죠. 아니, 오히려 속마음과 다르게 저를 경멸하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래서 전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됐고 점점 더 아버지를 속상하게 만들곤 했습니다. 또 저는 형과도 자주 싸웠는데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 가정의 중재자 역할을 하셨죠.
1: 엄마, 프랜시스 형이 저에게 심하게 욕을 했어요.
2: 아유, 저런, 어쩌니, 탐. 탐, 그냥 무시하려고 노력을 해봐.
1: 못해요. 형이 일부러 싸움을 거는 건데요.
2: 그 애도 어쩔 수 없어서 그래. 형은 예전에 차 사고 때문에 뇌진탕을 당했잖니. 하마터면 형을 잃을 뻔했지. 그런데 그 이후로도 형은 완전히 회복되지가 못했단다.
1: 그래도 그 일이 지금 형이 저에게 못되게 구는 이유가 될 순 없잖아요.
2: 그래.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유지. 탐, 이 음식을 저 아래 사시는 저 헨슨 할머니에게 가져다 드리겠니? 이 파스타와 미트볼을 좋아하실 거야.
3: 어머니는 그림책으로 되어 있는 성경 이야기를 우리 남매들에게 읽어주셨고 TV에 나오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들의 설교를 시청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어릴 때 주님을 향해 부드러운 마음을 가졌었지만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불과 불꽃놀이에 매혹됐는데 학교 쓰레기 처리장에 불을 붙였던 것도 불꽃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죠. 그러다가 10학년이 시작된 후엔 머리를 길게 기르고 권위에 반항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됐답니다.
4: 야, 탐! 이리 와봐.
5: 아, 무슨 일인데?
4: 야, 너 담배 피워봤냐?
5: 그럼 몇 번 피워봤지.
4: 오, 그래? 넌 항상 체육실에서 살길래 건강식품만 먹는

0: 하지만 연기를 안 해서 잘 음미해야 해. 낭비하면 안 될 자세야. 뭔가 느껴져?
1: 아직 안 그런데?
0: 이제 곧 느껴질 거야.
2: 전 마리화나가 좋았습니다. 그것을 피우면 기분이 고조됐기 때문이죠. 또 사람들 주변에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곤 했는데 그래서 점점 더 아버지에게 대들며 싸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왜 저는 돈을 가지면 안 돼요, 엄마? 아버지는 왜 저를 저렇게 대하시는 거죠?
3: 아버지는 정말로 힘들게 일하시다니, 탐. 네가 공손하고 믿음직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야.
2: 전 16살이 되면 방과 후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거예요. 돈을 벌기 시작할 거라고요.
3: 그건 좋은 생각이야. 슈퍼마켓부터 시작해보렴.
2: 저는 한 슈퍼마켓에 취직해서 받은 월급의 대부분을 맥주와 마리화나를 사는 데 썼습니다. 그러다가 가게에서 제 휴가비를 떼어먹고 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아서 가게의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죠. 어느 날 매니저가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답니다.
4: 탐, 네가 가게의 물건을 훔친다는 신고를 받았는데.
2: 사실이 아니에요.
4: 나에게 말해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2: 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 말했다는 사람을 여기 데려와 주세요. 그리고 직접 제 얼굴을 보면서 고소하라고 하세요.
4: 그렇게는 못해.
2: 그 사람이 저를 허위로 고발한 거라고요. 전 무죄예요.
4: 너 정말로 그 사람이 실수한 게 확실하니?
2: 물론이죠.
4: 그래,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서 일해라.
2: 저는 허세를 부리며 남을 속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붙잡힐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계속해서 가게의 물건을 훔쳤죠.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직원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5: 너 성경책 읽니, 탐?
6: 아니요. 하지만 매주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교회 예배에는 가요.
5: 그렇다면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6: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시긴 했어요.
5: 그것으론 충분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거든. 넌 일주일 동안 간식 하나로 살아갈 수 있니?
6: 성경을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5: 그럼 탐, 기도 생활은 하니?
6: 가끔씩요.
5: 가끔이 아니라 항상 기도해야 해.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셨어. 아,
6: 누나가 얼마나 잘났기에 나한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래요. 당장 꺼져요.
2: 저는 공부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간신히 학교는 졸업했습니다. 친구들 일부는 대학에 갔지만 저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슈퍼마켓에서 일하며 지냈죠. 그리고 전 가족과 함께 교회 가는 것을 중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는 것은 이미 수년 전에 저에겐 의미를 잃었기 때문이었죠. 어느 봄날 저는 봄에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플로리다로 드라이브를 갔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을 하자마자 폭죽에 불을 붙여 발코니 아래로 던졌답니다.
7: 저 아래는 뭐가 있지?
6: 주차장. 사실 나 작년에 버지니아 비치에 여행 갔을 때도 호텔에서 폭죽을 던졌었다. 수영장 방수 처리 덮기 위해 착지했는데 불꽃이 장관이었어.
7: 와, 너 완전 상습방어범이구나.
6: 누구지?
8: 호텔 보안팀입니다. 방금 이 방에서 발코니 아래로 폭죽을 던지는 걸 봤는데요.
2: 우리는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손에 폭죽을 들고 서 있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들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마리화나 가방도 발견했답니다.
7: 그건 우리 거 아니에요. 저희는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던 여자들 몇 명이 피운 거예요. 그 애들이 여기에 두고 간 거라고요.
8: 우리가 어떻게 그 말을 믿죠?
7: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모두 학생이에요. 만약 저희가 마약을 사용했다면 모두 대학에서 쫓겨났을 거라고요.
6: 저기요. 저희 중에 누군가를 꼭 체포해 가셔야 한다면 그냥 저를 데려가세요. 제가 바로 폭죽을 던진 장본인이에요.
8: 당신들이 우리에게 심하게 해를 끼치진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 경찰을 부르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마약은 전부 가져가겠어요. 그리고 절대 불꽃놀이도 안 됩니다.
2: 그들이 떠났을 때 안도감을 느꼈지만 마리와나가 없는 상황은 힘들었죠.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 한 명과 다음날 정오에 만나서 함께 마리와나를 사러 가기로 했는데 그 친구는 약속 시간을 한참 넘겨서야 왔습니다.
6: 아 진짜 정오에 만나자고 말했잖아. 도대체 너 어디 있었어?
9: 그럴 일이 좀 있었어. 해변을 따라 걸어오는데 두 남자가 다가와서는 어디로 가세요?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친구 만나러 가는데요. 그건 왜 물어보세요? 이렇게 내가 대답했지. 그랬더니 아니요 어디로 향하고 계신지 물었어요. 천국인가요? 아니면 지옥인가요?
6: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9: 천국에 간다고 했지. 난 누군가를 살인한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게 천국의 기준이 아니라고 했어.
6: 그럼 뭔데?
9: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거래.
6: 뭐? 난 이해가 안 되는데?
9: 너도 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 사람들은 그게 다 우리 죄를 위해서였다고 주장하던데?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그 일을 믿고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 한대.
6: 그런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9: 나도 마찬가지야.
6: 잠깐. 아, 진짜 진정제를 썼다.
9: 왜 그래?
6: 아, 나도 모르겠어. 그냥 기분이 그러네. 그걸 썼더니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9: 자, 어서 가자. 가서 마리오 하나를 하면 괜찮아질 거야.
2: 그 즈음 마리 이모가 이혼을 하셔서 사촌 동생인 리키를 데리고 이사를 오셨고 우린 가끔씩 어울려 지냈습니다. 이모는 저에게 당신이 타시던 오래된 차를 한 대 주셨는데 2주 후에 사고를 내어 전 운전면허가 6개월간 정지되고 말았죠. 저는 말썽을 안 부리고 조신하게 지내기로 결심했지만 그 결심은 겨우 한 달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술을 마시고 마리화나를 피우는 생활로 되돌아갔기 때문이죠. 몇 달 후 그날도 친구들과 파티를 하는데 맥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전 마이크와 함께 맥주를 사러 갔죠. 마이크가 가게에 들어가고 저는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이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였습니다. 아이 진짜 얼어 죽겠네. 아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문 옆에서 남자 두 명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대체 무슨 일이야?
9: 아, 탐, 너 정말 못 믿을 거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지금 어디로 가세요? 그래서 난 파티에 가요 이렇게 대답했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 질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어디로 향하고 계세요? 천국인가요? 혹은 지옥인가요? 이렇게 묻는 거야.
6: 아이씨, 지금 장난해?
9: 장난 아니야. 너 믿어지니? 전에 플로리다에서 만난 사람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잖아.
6: 아, 진짜 이상하다. 그 사람들 그 질문 말고 또 무슨 말을 했어?
9: 내가 거듭나야 한다고 하던데. 예수님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나?
6: 거듭난다고? 그게 무슨 뜻이야?
9: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음을 믿는 거라고 말하던데.
6: 그럼 교회는 어떡하고? 교회에 소속되면 되는 거 아니야?
9: 그 사람들 말로는 제일 먼저 거듭나고 그 후에 교회에 소속되는 거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말했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더라고.
6: 저기 마이크, 왠지 나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9: 난 됐어. 난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가지 않는 한 그런 일 없을 거야.

0: 그리고 5개월 후 제가 막다른 골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슈퍼마켓에서 밤 교대 근무를 하다가 친구들에게 가격의 일부만 받고 물건을 파는 장면을 들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해고당하기 전에 먼저 그 일을 그만두었죠.
1: 아니, 일을 그만뒀다고?
0: 네, 늘 빨리빨리 일해야 하는 것에 지쳤어요. 사람들 대하는 것도 힘들고요.
1: 그래, 엄마도 이해한다. 아니, 그런데 다음에는 뭘 할 거니? 대학 진학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봐, 탐.
0: 벌써 다른 직장을 구해놨는데요. 폐차장 보안요원이에요.
1: 아, 뭔가 의물하게 들리는구나.
0: 저는 마음이 편안한데요. 근무 중에 책을 읽거나 라디오도 들을 수도 있어요. 저는 폐차장에서 밤 근무를 했는데 밤에 홀로 있을 땐 정말 음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긍정적인 사고에 관한 책을 읽기도 하고 라디오를 듣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가 우연히 사슬을 끊고라는 한 간증 드라마를 듣게 됐는데 저는 점점 그 프로그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모든 이야기들이 절망에서 시작했지만 승리와 구원으로 결말을 맺는 게 좋았고 또 간증의 주인공들이 어리석은 결정을 할 때마다 마치 제 이야기를 듣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은 늘 그들을 구원해 주시곤 했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의 엔딩에서 아나운서가 하는 말을 좋아했고 또 간증 속에 나오는 설교 말씀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2: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성경은 또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공허하더라도 그 텅 빈 삶을 은혜의 생수로 가득 채워 넘치게 할 수가 있습니다.
0: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인생은 정말로 텅 비어 있고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어서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대적해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부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전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기분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몇 번이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나는 천국에 갈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근무를 마치자마자 어머니께 이 소식을 전하러 갔습니다.
1: 그게 무슨 뜻이니?
0: 제가 예수님께 저를 구원해달라고 구했어요. 그리고 저 이제 거듭났다고요. 갖고 있던 담배들도 모조리 다 버렸는걸요.
1: 잘했구나. 그렇다면 다시 교회로 돌아갈 거니?
0: 네, 이제부턴 매주 주일마다 교회에 갈 거예요. 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해요, 엄마.
1: 나도 기쁘다, 탐.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해왔어. 엄마 눈에도 보였거든, 네 삶이.
0: 길을 잃고 방황했다는 말씀이시죠?
1: 그래, 그릇된 길을 따라서 가고 있었으니까.
0: 이젠 더 이상 아니에요, 엄마. 그리고 어젯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못 믿으실 거예요. 밤사이에 천둥 번개가 쳤었어요.
1: 나도 안다. 그 소리 때문에 나도 잠에서 깼었어.
0: 저도 번개를 보려고 문을 열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주님의 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큰 천둥 소리가 나면서 거대한 번개가 저 멀리까지 치는데 이 제 목 주변의 모든 털들이 곤두서는 거 있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느껴졌었거든요. 하나님의 힘은 정말 놀라워요, 엄마. 그리고 나서 저는 자주 모여 파티를 했던 한 친구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제 그 생활이 끝났음을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해주기 위해서였죠. 구원받은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친구들은 마리와 나를 권했습니다.
3: 아니야, 난 됐어.
4: 왜 그래? 너 어디 아프냐?
3: 내가 말했잖아. 난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야. 이제 더 이상 마리화나가 필요 없어. 내 담배도 다 갖다 버렸는걸.
4: 난 거듭났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3: 너희는 단지 너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 너희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하면 돼. 왜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야.
5: 주에 우리는 탐의 결정이 그의 삶과 그의 가족, 특히 10살 어린 그의 사촌동생 니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에 관해 들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찾으시는데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29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전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출연 이명숙, 유재상, 현경수, 김기흥, 김영찬, 정현경, 한신정, 이현주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송옥석.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의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함께했습니다.

0: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화석이 과연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도와주는 증거가 될까요?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화석들이 창조를 보여준다입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단순한 형태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조류가 만들어지는데 10억 년, 한 개 이상의 세포를 지니는 다른 생물이 생겨나는데 또 다른 10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5억 년이라는 느린 발전의 과정을 거쳐 현재의 생물들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 진화론의 이야기가 화석의 기록으로부터 나왔다고 진화론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화석의 기록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과서를 쓰거나 텔레비전에 출연하지 않을 때 진화론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이론이 화석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화석 기록에 따르면 현재 생존하는 주요 생물균들이 캠브리안 시대의 안반에서 갑자기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 안반증은 발달된 생명체의 최초의 분명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론이 확실하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는 이 문제는 참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아마도 진화에 반하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자신의 책에 썼습니다. 다윈은 더 많은 화석들이 발견되면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예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 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며 미 과학지 최근의 역사에 숙제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과학자들의 주장에 겁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관찰하는 것들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 쪽의 종의 기원설과 화석은 진화론의 신념에 따른 세상에 대한 해석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찰스 다윈의 계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이 요구된다는 사실에 동의해야만 할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만날 유일한 도움이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한 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당신 앞에 놓인 삶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0: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복음주의 역사학자 마크 놀은 영적으로 위대한 성취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부터 나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당신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못하고 그분이 당신을 구원하신 그 사실을 또한 의심하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기쁨으로 그날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는 질서의 세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우주라고 하는 단어는 질서와 조화, 정돈, 꾸밈, 그리고 장식이라고 하는 뜻을 함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성연애라든지 또 자연 생태계를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일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다른 것들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생애를 맡기고 내 미래를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0: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4: 조용히 해.
5: 골로새 2장 1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7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방금 선생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죠.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한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마다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또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영이라서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이 하나님의 그 놀라 크신 하나님의 비밀이 누구에게 다 있는가라고 하니까, 누구에게 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저, 어느 나라? 외국에 유명한 나라 한번 말해보세요. 뭐, 역시 우리는 미국밖에 유명한 나라 없어요. 미국은요, 200년밖에 안 된 나라예요. 그 별 볼 리 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오래된 그런 나라들 있어요. 아, 여러분,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있을지 이탈리아라는 나라 알아요? 이탈리아. 아주 오래된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 이탈리아라는 나라, 그러니까 이탈리아라는 나라 가본 사람 있어요?
6: 없어요.
5: 니는 한 번도 못 가봤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 이탈리아 가봤거든요.
6: 네.
5: 이탈리아 가보니까 이탈리아가 이렇더라라고 말해주면 여러분들은 물론 지금은 지도를 통해서 볼 수도 있고 또 뭐 사진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정말 옛날에는요 우리가 이탈리아까지 직접 안 가보면 이탈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탈리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렇습니다라고 나라를 말하는 거죠. 이탈리아 나라는요 지도가 꼭 장화처럼 생겼어요. 장화, 큰 장화처럼 생긴 나라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하면 아 이탈리아가 그런 거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너무 크시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높으시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거예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섬겼어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하늘에 계시는 옥황상제 하나님 이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옥황상제 하늘에 있는 큰 임금님.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렇죠. 마법천자문에 보면 나와요. 하늘에 계신. 자 그다음에 일본에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죠? 일본 나라도 자기들의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중국, 한국, 일본 이것을 동양문화권이라고 여기는 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나라 넘나 또 달라요. 그 우리나라의 신은요 단군 얘기 알아요? 네. 단군의 단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단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런 식으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이쪽 나라 하나님이 다르고 저쪽 나라 하나님이 다르고 저 또 다른 뭐 외국에 사는 하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너무 크세요. 하나님 너무 높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성경에 뭐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소를 신으로 섬겨요. 인도에 가면 소를 신으로 섬기거든요. 어떤 섬에 가면요 큰 뱀이죠. 뱀. 무시무시한 뱀을 신으로 섬겨요. 아나콘다 같은 신으로 섬겨요. 또 지금은 좀 들으세요. 그러니까 또 어떤 나라 가면요 뭐 돼지를 신으로 섬기는 나라도 있잖아요.
6: 돼지요?
5: 돼지 꿀꿀 돼지를. 왜? 돼지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도요 돼지를요 저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서 돼지 형상 앞에 절을 하더라고요. 돼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앞에 돈통을 놔놨어요. 그래서 돈 넣고 빌어요. 돼지 신이 우리에게 복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띠가 있지요. 우리나라 띠 지띠 소띠 하는 거 지소범토 용병말 양호답게 그 돼지는 그러니까 그런요 원숭이상이 있어요. 저 부산에 가면 해동용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12지신상이 다 있어요. 12지신상이 12의 신의 상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를 신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자기가 지띠 같으면 어디 가서 절하면 돼요? 지 형상 앞에 가서 돈 넣고 복 달라고 하고. 목사님 소띠잖아요. 그러면 소 형상 앞에 가서 복 달라고 기도하고. 사람들마다 신이라고 섬겼는데 전부 다 자기 상상의 신을 섬겨서 그게 우상이에요. 아무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러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
6: 주 예수 그리스도.
5: 너무 잘 대답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와 좋아요. 금방 지호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냐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예, 이분이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주인이랑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 그래요. 주인. 이게 주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 무엇이 되세요?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또 나를 만드신 주인이세요 라고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이 땅에 사람의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이름인데 이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 예수 주인이고요. 예수라는 것은요 사람의 이름인데 여기 또 이름에 뜻이 있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이 하면 여러분 여호수아 들어보았을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여호수아, 조슈아, 예수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글로 번역하니까 예수라는 이름으로 번역되었고 영어로 하면요 지저스예요. 지저스 크라이스트인데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도 있어요. 여호수아, 요세아, 예수아 막 이렇게 발음할 수 있는데. 이 예수라는 이름은요 한번 따라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주인인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구원하러 왔다고요? 하나님의 자기 백성.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천지 만물에 정말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보여주러 예수님 오시는데 예수님이 땡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심부름을 시켰어요. 무슨 심부름? 저 지구에 가서 너가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에 죽고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에게 보낸 백성을 다 찾아오너라.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심부름하러 왔어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서로 높고 낮은 점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기 백성을 찾아오라고 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면 구원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실 때에 다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루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은 부자 된 것도 아니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젊은 사람이 안 됐다. 저주받아 죽었구나.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으면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라 했거든요. 로마인들 아까 로마 얘기했죠? 그 로마가 쭉 이어진 이탈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래 이 로마라는 나라가요 그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일 때는 로마를 반역한 자를 죽이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저주받아 죽은 죽음이고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제일 강대국인가 이방 나라가 볼 때는요 예수는요 로마를 반역하다가 죽은 처형받은 죄인의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질 않았어요. 그래 목사님도 이름은 이상우죠, 그죠? 이상우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저의 직분은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뭐예요? 목사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상우 뭐라고 붙여요? 목사님 하는 것처럼 직분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인데 이름의 뜻도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하면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냐 하면 이거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종종 말씀 드렸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헬라어. 예, 그리스라는 말 헬라어인데요. 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뭐가 되시는 거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구약에서는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아요. 또 왕 기름 부음 받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수많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요 기름 부음을 받아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왕이 되는데 이거 뭘 보여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에요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또 선지자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선지자는 예수님이에요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예요. 또 구약에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도 여러분 내가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장이 되어서요 그런데 나는요 죽습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되지만 나처럼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이런 제사장 아니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를 증거한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우리에게도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름 부음? 이걸 성령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크리스찬.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그리스도인. 저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의 영이 임한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6: 지옥.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사람 평생 뭘 섬기다가 갈까요? 돈을 섬기거나 소를 섬기거나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기고 그걸 믿다가 그냥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질 때 함께 멸망으로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다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 알겠나? 그럼 아이고 너무 고맙다. 아, 예 해서 딱 쳐다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져도요. 천년 만물을 만드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이 세상이 불탈 때 같이 불타 없어질 거예요. 오늘 오후에 어른들한테도 이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도 이 얘기를 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거예요. 왜?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예요. 그래,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 정말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정말 잘 믿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보세요. 다시 쭉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 1장 2절에서 7, 1절에서 7절이에요. 2장 1절. 내가 너희와 라두기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 외에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사람들 직접 얼굴을 못 봤어요. 그래서 얼굴을 못 봤지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진짜 힘쓴다. 힘쓴다. 뭘 힘쓰는데? 이 편지를 보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똑바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똑바로 잘 알기를 바라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을 아는데 요만큼 알지 말고 많이 풍성하게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한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보이는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누구인데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10대에 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이 지혜와 지식은 세상에 썩을 지식이 아니에요. 멸망할 지식이 아니에요. 이 보화는 없어질 보배가 아니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하나님의 지혜. 우와! 예수님이 십자 죽은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을 믿으면 정말 하늘의 지혜가 있고 하늘의 지식이 있고 영원한 석지 안에 영원한 영광의 그 보물들이 예수님 안에 다 있구나. 이걸 편지를 써보낸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우리도 이 편지를 보면서 우와 예수님 안에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물이 거기에 다 있구나. 땅의 보물들은 다 사라질 거예요. 땅의 보물들은요 하늘 날아가면 다 쓰레기들이에요. 그건 보물이 아니에요. 진짜 보물은 예수님이에요. 진짜 지혜와 지식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나중에 박사가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막 노벨 뭐 과학상을 받고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똑바로 아세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그건요 쓰레기야. 쓰레기. 정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도 상 받을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건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이건 쓰레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진짜 뭐 글을 잘 써. 우리나라는 아직 노벨 문학상 한 명 없죠. 노벨 과학자 상도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일본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나 상 받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상은요. 이 상은요 사실은 쓰레기예요. 나의 진짜 상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짜 상이에요. 수상 소감 끝. 여러분 이럴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나 그런 상 안 받아. 나는 아무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상이에요. 이러는 사람은요. 대통령보다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게
5: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 예수 믿어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어서 성공,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은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지 못하도록 내가 여러분들 편지를 씁니다. 내가 여러분과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돼서 참 기쁘게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다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가 뿌리가 뽑히는 거예요. 쑥 뽑혀서 어디로요? 주 예수님 안에 심겨지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나무 같으면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예?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이게 뽑힌 거예요. 뽑혀서요.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뽑혀서 어디로 갔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걸 예수 믿는다. 이제 뿌리가 뽑혀서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7: 죽어요.
5: 멀러 죽지요. 그래서 다 모든 사람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서 땅에 뿌리가 쑥 뽑혀서 어디로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가 딱 심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받아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자라야 되고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안에 심겨져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뽑혀서 예수님 안에 심어져야 그게 성공인데, 진짜 영원한 성공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여기 뿌리가 나무 뿌리가 있으면요, 이 나무 뿌리가 이렇게 내려져 있으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수님, 내 이 세상에서 더 뿌리 튼튼히 내리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 사람은요, 아직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기서 뿌리가 확 뽑혀져요. 뽑혀서 여기 심겨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게 되면 여러분이 나무라고 아세요? 여러분이 나무예요. 나무면 죽으라 그러죠. 큰일 났다. 안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예요. 진짜 사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6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보러 뭐로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주로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안에 심겨져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뽑혀서 예수님 안에 심어졌구나. 우와, 알겠지? 쑥 뽑혀서 예수님 안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교훈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에 서게 되는 거예요. 굳게 서고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와, 나 세상에서 뽑혀 나오지 않았다면 멸망받았을 텐데 세상에서 복음으로 내가 뽑혀 나와서 예수님 때문에 뽑혀 나와서 예수님 안에 심겨졌구나. 감사해요. 이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3: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2: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3: 네!

BBN의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저희들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BBN이 존재하는 가장 커다란 이유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BBN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시면 이웃들에게 저희 BBN을 소개하시고 특별히 저희 웹사이트에 보시면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된 소리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겠습니다. 시편 68편 6절에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은 이 외로운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랬어요. 어떤 분이 직장 때문에 영국 런던으로 이사를 갔는데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서 주말만 되면 아주 우울했다고 합니다. 세계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의 시민들은요 10%만 외롭다고 느낀대요. 그런데 반면에 영국의 런던 사람들은 55%가 외롭다고 답을 해서 런던이 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도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런던에 간 이분은 사람들과의 연결을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런던의 외로운 자, 외로운 여자 모임이라는 그 소셜미디어 그룹을 만들었대요. 여기에 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입을 했대요. 몇 주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소그룹인데요. 공원으로 소풍을 가거나 미술 공부 또는 보석 만드는 일, 저녁 식사, 심지어 강아지를 동반한 야외 운동까지 함께 한다고 합니다. 외로움의 문제는 예전부터 있어 왔고 그 외로움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계셨습니다. 다윗의 시편에서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 그리고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서 형통케 하신다고 시편 68편 6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죠. 다윗은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다 이렇게 덧붙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좋은 우리의 친구인지 모르죠. 예수님은 매 순간 영광스럽게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친구들을 보내주십니다.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않던 어려움이나 감당하기 힘든 위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구의 마음속에나 두려움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산을 당하게 된다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의사에게서 중병을 선고받았다면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가족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상처나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는 최선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회피하고 도망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 술을 한잔 하시고 한숨 자고 나면 과연 문제가 해결될까요? 몸만 상할 뿐이지 아침에 일어나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 된다, 모든 것이 잘될 거야, It's gonna be okay. 그래서 이와 같은 태도로 살게 되면 현실 앞에는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가 될까요? 꼭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TV를 봤더니 TV 광고 문안 중에 Just okay is not okay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왔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Just okay 그러잖아요. 그건 실제로는 okay가 아니란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괜찮다, 이 정도면 되었다라는 생각만으로 실제 문제가 풀리진 않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두려움의 극복에 대한 책을 읽고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에드워드 웰치가 쓴 두려움을 느낄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보게 되면 두려움을 이기는 7가지 단계가 나와요. 포커스를 바르게 하라, 오늘을 누리라, 내일의 만나는 아직 내리지 않았다. 이와 같이 해서 7주간 동안 공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7주간 동안 이 공부만 다 마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두려움이 떠나갈까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도움은 가능하겠죠. 그게 소개된 제안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쉽게 극복할 문제가 아닌 나의 능력을 초월하는 엄청난 절망을 가지고 다가오는 그런 종류의 문제까지도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의 틀만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그와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개입해 주셔서 그것을 다루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불어닥친 그 어려움의 난관은 정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일이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의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휴일이니까, 공휴일이니까 또 여러 가지 많은 플랜들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25년 전인 1994년 마틴 루터 킹스 데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날 새벽 4시 31분에 노스리지에 강도 6.7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57명이 죽임을 당하고 8,700명이 다치고 $20 billion, 200억 불의 재산 손실이 났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10번 프리웨이, 산타모니카 프리웨이가 끊기고 14번 프리웨이 교차로가 끊어지고 아파트가 그대로 붕괴되는, 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때 그 참상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헐리우드에 있는 한 주차장이 클랩스 됐어, 완전히 내려앉은 것입니다. 리온이라는 한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을 했더니 히스패닉 형제 하나가 큰 콘크리트 철근더미에 깔려 있었어요. 20톤이 넘는 철근더미에 눌려서 뼈가 쓰러진 상태에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습니다. 그 형제가 외치기를 Please 도와달라고, 제발 나를 좀 끄집어내달라고. 그러나 구조원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20톤의 철근을 들고 그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구조원이 발길을 돌리려고 하는데 밑에 깔린 남자가 간곡하게 부르짖습니다. 제발 나를 버리고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와 같은 철근을 들일 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최소한 나와 함께 기도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구조원이 가던 길을 멈추고 무너진 콘크리트 앞에 앉아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아마 그 장면을 누군가가 목격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모이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41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9시간에 걸쳐서 일한 끝에 그 깔려있던 사람을 구출해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20톤의 콘크리트 드미에 깔린 사람을 건져내게 했을까요?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였습니까? 심리적인 어프로치나 7단계의 공부가 그것을 끄집어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가능케 한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준수을 다해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동원해 주셔서 불가능의 눌림에서 그를 건져내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편적인 문제들, 내가 조금 노력하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때에 따라서는 나의 감당할 힘을 넘어선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대두되었을 때는 그냥 생각만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풀어내실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나가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절박한 우리의 문제들을 풀어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게 되는 어려운 문제들, 나의 능력의 차원을 초월하는 그런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또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의 축복을 주실지 오늘 같이 봉독했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요청했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절 말씀 보시면 이 기도에 대한 본문으로서는 좀 특이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이지만 기도에 대한 이 한 구절 속에 성삼위가 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베이시스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겠어.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이 우리 기도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기도의 베이시스, 기도의 동기가 성령의 사랑입니다. 즉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의 마음속에 부어주시는 이 compassionate heart를 가져야지 바른 기도가 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 우리 기도의 주체가 되시고 능력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죠. 이와 같이 성삼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매너를 오늘 30절이 소개합니다.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말 번역에는 여러 단어가 동원이 됐지만 실제 헬라 원문을 보면은 한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독특한 단어, 신약성경 전체선을 본문에만 등장하는 유일한 단어라고 합니다. 제가 주부에 것을 적어드렸는데요, 쓴 아고니즈마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아고니즈마이라는 이 헬라에서 나온 영어가 에고나이즈 혹은 에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정말 진액을 뽑아내는 것처럼 고통 가운데 드리는 기도.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 번역들이 이 말씀을 전심전력을 다해 그렇게 번역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의 모든 혼과 힘을 다 합하여 기도하는 것, 혹은 어떤 번역에서는 agonizing prayer, 우리의 진액을 쏟아붓는, 뽑아드리는 이와 같은 기도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찰스 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유사한 것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하루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죠.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조용하게 기도하셨나요? 큐티하셨나요?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전심을 다 쏟아 기도하셨어요. 진액을 뽑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진액을 뽑아서 agonizing prayer를 하나님께 드리셨을까요? 바로 주님 앞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에요.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라고 하는 두려운 사건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여러 교회 편지를 하면서 많은 기도 요청을 했지만 이런 차원의 기도 요청은 없었습니다. 전례가 없는 기도의 요청. 왜 바울은 이와 같이 심각한 전심을 다한 기도를 부탁을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정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잠깐 소개해드린 것처럼 로마서라는 이 서신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에베소 사역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인 AD 56년 57년 겨울을 보내는 동안에 고린도 지방에서 기록한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의 일정은 이제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일정을 앞두고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간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적대시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 증오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즉시 죽임도 당할 수 있고 처형당할 수도 있는 굉장히 두렵고 어려운 상황을 앞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도 떨칠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기 때문에 본인도 기도하지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케이스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평범하게 기도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전심을 다해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기도의 케이스. 저희 가정에도 저희 둘째가 아팠을 때, 아마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할 때 몸이 꼬챙이 같이 말라가고 밤마다 잠을 자지 못해 신음을 하고 학교도 스탑을 하고 집에 머물러야 했을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평범하게 기도했을까요? 밤마다 울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정말 그 말라 비틀어진 딸을 가슴에 안고 울며 기도하는 걸 보았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셨어요. 어떤 사건들은 우리가 조용하게 점잖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어떤 케이스는 전심을 다해 기도해야 될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 절박한 심정으로 드리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고 인간임으로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해 주셔서 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혹시라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이 개입에 돕지 아니하면 회복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을 가진 기도, 이 agonizing prayer, 전심을 나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에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이것이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하나씩 정리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박한 기도를 드리면은 건져내심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Deliverance. 우리의 모든 문제와 다툼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는 축복. 3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탁한 첫 번째 기도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may be delivered from the unbelievers. 유대에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나를 건짐받게 해달라. 메시지 바이블이라고 하는 좀 패러프레이즈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자 굴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 Deliver me from lion's den.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이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짐받았잖아요. 사자 굴에 던진다는 것은 던져지는 순간 뼈가 어스러지도록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어 주신 것처럼 바울이 사자굴로부터 건짐받도록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 사도행전서 2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를 죽이기 위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유대인들 무리에게 체포당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폭도들처럼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은 성전에서 붙잡히게 되고 이 바울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냥 두면 바울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21장 31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즉 폭도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로마 군인인 천부장을 보내셨어요. 천부장으로 하여금 군대를 보내게 해서 이 죽이려는 바울을 폭도들에게서 건져낸 것입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군인은 바울과 아무런 친분이 없는 관계예요. 바울을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더구나 엄격하게 말하자면 로마는 그 당시 유대 나라나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국가 아니겠습니까? 적군의 군사예요. 그런 천부장이 군대를 보내서 폭도들로부터 바울을 건져내어서 이 성전 바로 옆에 안토니오라는 로마 진영이 있습니다. 요새죠, 일종의. 그게 항상 천부장이 기거하면서 예루살렘 안에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하는 그런 일을 해왔죠. 그래서 그 바울을 요새 안으로 체포해서 끌고 들어간 것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잡힌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만큼 바울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없었어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붙드니까 폭도들이 바울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죽임당하기 직전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로마 군인들을 보내서 이 바울을 요새 안으로 들어가게 함으로 바울을 보호해 주셨어요.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린 것처럼 40명의 결사대가 바울을 암살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 지도부에서 바울을 안토니오 영리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일을 만들었습니다. 바울에게 좀 신문할 질문이 있다. 그러니까 공회로 출석을 해다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만일 그때에 로마 군인 몇 명이 호위하는 가운데에 바울을 데리고 나왔더라면 바울은 거기서 죽을 뻔했었어요. 이 40명의 결사대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이에요. 이 암살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사 몇 명을 보냈다면 이건 군인도 다 죽고 바울도 죽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이 생지는 예루살렘에 바울의 누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 누님의 아들을 말합니다. 그 바울의 생질이 이 사실을 알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이 천부장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1장 23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렇게 했어요. 밤제 3시에, 즉 밤 9시를 말합니다.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보냈어요. 로마 군사 창을 들고 말을 탄, 그리고 보병 200명을 포함해서 470명의 군대를 사도 바울 한 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파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470명이 보호하는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을 가이사라까지 안내하게 되고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 속에 집어넣어서 바울을 2년 동안 살도록 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이 가이사라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어떤 유대인도 이 바울을 해칠 수가 없어요. 로마 영내이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긴 하지만 이곳만큼 편한 곳이 없어요. 끼니마다 밥 갖다 주지, 보초 서주지, 유대인 결사대 못 들어오도록 조용히 앉아서 성경 볼 수 있도록 공간 마련해 주지. 누가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위기를 당하든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부르짖으면 생각지 않는 사람을 통해 생각지 않는 방법으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십니다. 이게 우리 기도의 능력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지 못해요. 제가 작년 연말에 일어났던, 한국에서 일어난,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희한한 일 하나가 있었어요. 작년 11월 27일 새벽인데 한국에는 급한 일이 있으면 119 9에다가 전화할 겁니다. 119. 미국은 911인데 한국은 반대로 119이에요. 119에 2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강이에요. 지금 도와주세요. 그때 전화를 받은 119 대원이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누가 한강인데요? 뛰어내릴 거예요.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아, 장난 전화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119 대원이 계속 이렇게 대화합니다. 아니 대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한강에서 수영을 하시며 전화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이 자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흘 뒤에 한강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걸 JTBC 방송에서 그 녹화된 음성 그대로 발표함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만일 나의 문제였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나 내 가족에 대한 문제였다면 그렇게 장난삼아 받겠습니까?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봅니다. 나의 아픔이 아니기 때문에 멀리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야말로 유유적적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시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다급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911을 걸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달려오셔서 가장 필요로 한 때에 적합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세상에 누구보다 가장 존귀한 존재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위기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위기당하고 아파할 때에 여러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1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주세요. Deliverance.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관계성의 축복입니다.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받아들여지는 축복, Blessing of Acceptance. 이 받아들여지는 축복을 주십니다. 31절 계속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구했던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만 하게 하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요? 지난주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이방교회가 모았던 헌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개척해 세우고 3차에 걸쳐 성교행을 다니면서 이방교회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것이 단순히 돈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은 돈이 아니에요. 이방 교회 성도들의 가슴이요 사랑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동안의 갈등이나 오해가 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져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 교회가 하나가 되기를 원했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보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의 경우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이방인들의 가슴이 담긴 정성을 리젝트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 이방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영원히 찢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세계 선교의 비전은 여기서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전달하기를 원했던 이 아름다운 사랑의 연보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받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이 정성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우리의 이 사랑이 받아들여지게 해달라.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크리스천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었어요. 즉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부르는 할례도 강조하고 율법도 강조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제법 많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잘못된 루머가 많이 돌고 있었어요. 요즘 시로 표현하면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나 이와 같은 루머에 젖은 사람들이 만일 선동을 해서 반대하게 된다면 maybe 바울의 정성이나 이방 교회의 정성이 리젝트 될 수도 있었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 당신들이 기도해 줘서 우리의 정성이 억셉트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이 정성이 실제로 억셉트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니까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영어성경 gladly welcomed. 기꺼이 영접해 주었어요. 바울이 문안 인사를 한 후에 그 지도자들과 유대교회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다녔던 선교보고를 다 드렸어요. 3차에 걸쳐 선교보고를 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이 지난날에 모든 선교를 억셉트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이방인들의 따뜻한 사랑을 그들이 받아준 것입니다. 그 결과 막혔던 장벽이 허물어지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 이걸 누가 이루신 것일까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이 관계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힘듭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도 가만히 보면 물질이나 환경에 대한 것이 이슈가 아니에요. 이 관계성의 금이 가면 모든 게 다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사실 이 문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서툰 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는 이런 본성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관계성을 건강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 화가들,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림이 인물화라고 하잖아요. 이 정물화, 뭐 사과를 그린다든가 나무나 꽃이나 돌을 그리는 것은 어떻게 그리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려놓은 그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말이 많아요. 인물화를 그려놓으면은 아무리 잘 그려도 뭐 잘 나왔니 못 나왔니 코가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뭐 낮았다느니 눈이 실눈 같다는 둥 단축구멍은 돼야 될 텐데 뭐 이런 식의 그 평가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인물화 그리는 것이 가장 힘들대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어려운 직업 중에 하나가 사람을 다루는 직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것이 릴레이션십에서 시작되고 이것을 통해 우리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계성을 건강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함이나 우리의 실수도 불구하고 이 관계성이 아름다워지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하면 풀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에 보시면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과 에서는 어떤 관계였나요? 형제지만 원수 관계였어요. 특별히 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기의 장자권을 탈취해가고 자기를 속였던 동생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았어요. 언젌가 저 동생이 돌아오는 날 반드시 내가 죽이리라 생각하고 복수의 칼을 갈고 실제로 야곱이 외삼촌 집에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들려왔어요. 이제 강을 건너가면 에서를 만나기만 하면 야곱의 인생은 끝장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뭘 했나요? 예. 야곱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느냐고 하면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칼을 뽑아서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놓지 않았던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이 뭔가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 뜻이에요. 실제로 야곱이 더 힘이 세어서 하나님을 이겼을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놓지 않고 매어 달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오케이 내가 졌다 너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렇게 해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왕 나루터에서 밤새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우리 창세기 3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여했던 모든 증오심이 눈 녹듯이 다 녹아버리고 그 애스 얼굴이 얼마나 온화하고 사랑이 넘치는지 내가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얼굴이 얼마나 아름답고 온화하시고 사랑이 넘치시겠어요. 애스 얼굴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독기가 가득 찼던 애스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처럼 온화하게 만든 것일까요? 기도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혹시 문제가 있다면 아내 얼굴이 독기가 서렸다, 뺑덕 엄마같이 보인다, 그때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기도하면 부인의 얼굴이 하나님 뵙는 것처럼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온화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 오름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리프레시먼트, 이 재충전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요청했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여금 기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우리말 번역에는 쉼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많은 영어 성경은 be refreshed, 생기를 얻게 한다, 활력을 얻게 한다, 혹은 재충전을 받게 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 싶고 방문한 결과 누리고 싶었던 축복이 이런 것이었어요.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로마에 머무는 동안에 그동안 모든 탈진했던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재충전받아서 또 하나님의 새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게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고 그것을 위해 기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마중을 나왔어요. 트레스 타브레레라고 하는 곳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maybe 아마 지명인 것 같습니다. 세계 여관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명으로 마중을 나왔어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28장에 의하면 비교적 자유롭게 사람들과 왕래하는 것이 허락이 됐어요. 왜 감옥에 갇혔는데 이런 특권이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왜 로마 감옥으로 왔는지를 하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무슨 형사 그 법을 어겨서 형벌을 어겨서 잡혀온 케이스라면 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로마로 왔나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로서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어요. 어필을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로마 시민권자가 황제에게 직접 어필을 하면 반드시 황제가 다뤄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잡혀온 사람들은 재판을 할 때까지 한 곳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주변에 늘 만나는 사람들이 시위대 사람들이었어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옆에서 모시는 그 황실의 그 최측근을 말합니다. 친위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 거처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방문자들을 만나서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이때야말로 바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바쁘게 달려왔던 이 바울이 정말 쉬지 않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고 이방 지역을 수시 다니면서 달려왔던 이 바울이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럼 비록 감옥에 죄수로 갇히긴 했지만은 그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감옥을 찾아오는 방문자들과 함께 토론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감옥에 있는 동안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네 권의 유명한 성경을 집필했어요. 이것을 감옥에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서신, Prison Epistles라고 부르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권을 그때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시간에야말로 재충전과 새로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같이 삶에도 이런 활력이 필요해요. 이민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열심히 진을 뽑아 일을 하다 보면 탈진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새로운 능력.
0: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낱낱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알의 밀알의 비유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만약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영적 열매를 맺기 원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BBN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TL 카드는 새로운 청취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BBN을 소개하는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ITL 카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방송을 듣게 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ITL 카드를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100배의 영적 결실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하시고 이것을 나누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제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노진산 강사의 수요일 저녁 전체 집회 설교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아까 이 땅 나그네 삶, 담대하게, 거룩하게, 신실하게, 제가 그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이건 내 오늘 설교 결론인데 오늘 설교는 이 찬양을 계속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을 읽어주신 세 분, 야,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오미가 너무 세련됐어요. 너무나 잘 해주셨고, 우리 그리고 그레이스 김 교수님 간증 참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어제 박대형 목사님이 제가 흑인 동네에서 자란 스토리를 틀림없이 나눌 거라고 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제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예 안 해버리면 박 목사님이 어제 예언한 것이 거짓이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디아스포라로 마지널리티를 경험한 소저너입니다. 근데 저는 정신적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저희 큰형님한테 많이 맞고 자랐어요. 지금 50대 중반이 되어서도 그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서 누가 옆에서 손만 들면은 제가 움찔하고 피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 큰형님은 정우성 같은 외모가 너무너무 뛰어나게 외모가 있어서 계속 비교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노진준 목사님과 안 닮았다고 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닮고 싶어도 외모는 안 닮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룻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께서 아마 룻의 스토리를 들으면서 많이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경험하면서 당하는 그러한 삶의 한 현장의 스토리입니다. 나그네 이야기예요. 본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살고 나그네 삶을 그린 이야기가 쭉 1장부터 전개되고 있습니다. 가족이 고생하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웃고 울고 죽음을 경험하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더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이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포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A Loving Life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름을 뜻을 알려줬어요. 그 이름의 뜻이 좀 중요해요. 그냥 웃는 이야기가 아니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엘리멜렉은 나의 하나님은 왕, God is my king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유쾌함, pleasant, beautiful. 말로는 약골이, weak or sickly. 기리온은 시들이, 베들레헴은 떡이 있는 집. 모압은 너희 아빠가 누구니? 너희 어머니가 누구니가 아니라 너희 아빠가 누구니에요. 그래서 이 이름들을 저희들이 집어넣어서 만약에 읽는다면 이렇게 읽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이름들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 글을 봤을 때는 이렇게 들렸을 것 같아요. 영웅들이 세상을 다루시던 시대에 나라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 떡이 있는 집에 살던 한 사람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모부처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거느리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요이며 아내는 유쾌함, 두 아들은 약골이와 시들이었는데 그들은 유다 떡이 있는 집 태생으로서 에브라 집안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너 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라는 시골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유쾌함의 남편 하나님은 나의 왕이요는 아내 유쾌함과 두 아들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뒤 두 아들은 너희 아버지가 누구니? 지방 여자를 아내로 맞았는데 하나는 오르바요, 다른 하나는 루시였습니다. 거기서 10년쯤 살다가 약골이와 시들이 두 사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리하여 유쾌함은 남편을 여윈데다 두 아들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에 이 말을 듣는 사람들, 이름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 저희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그네 된 백성으로 살았던 두 여인의 여정에 대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보통 나그네와 좀 착한 나그네입니다. 룻기는 그 시대를 설명하는 전치사구로 시작을 합니다. 영웅들이 세상을 다스리던 시대에, 여기서 영웅이란 옛말로는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 judge라고 이야기하죠. 이 단어는 deliverer, redeemer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중요한 information이에요.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는 1200년부터 1020년 BC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왕이 시작되는 그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사사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시기였고 여러 모양의 부정과 부패, 죄로 가득한 때였었습니다. 룻기의 바로 앞에 있는 책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제멋대로 하던 시기였다. 지금 우리의 시대와 그렇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Expressive individualism이 극치를 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결정하고 내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Self-centeredness가 너무너무나 깊이 들어가서 이제는 self-absorption까지 갈 수밖에 없는 때예요. Expressive individualism. 내가 표현하면,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나 이야기하면 모든 것을 받아줘야만 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법도 없고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정말 약한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약자들은 착취당하고 이용당하고 힘센 사람들의 타겟이 됩니다. 특히 여성들, 과부를 포함한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확실히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 가정의 가장이었는데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그가 있는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왔어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이 있는 집이라는 뜻인데 음식이 있는 집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그곳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해온 음식을 겨우 사서 먹었습니다. 이때 한 가정의 남편이며 아버지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했을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있었겠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책임져야 하는데 삶은 어렵고 경제도 좋지 않고 돈은 떨어져 가고 하는 일들마다 다 안 풀리고 그런데 아이들마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들의 이름을 약골이와 시들이라고 지었단 말이에요. 아마 도움이 더 필요한 아이들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가정의 가정으로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민, 이주를 결심합니다. 아마 내키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엘리멜렉의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이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주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잘한 일입니까? 지혜로운 일입니까? 상식에 맞는 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아버지들,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 엘리멜렉이 굉장히 큰 실수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라고 엘리멜렉을 꾸짖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다른 결정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I don't think it will be that much different. His primary purpose in life at that moment is to bring survival to his family. Is to barely survive. 그냥 survive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요정역이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비극이 닥칠 때 한꺼번에 닥치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이 가정이 모압에서 10년 정도 살았어요. 그의 아들 둘 다 자식이 없습니다. 이제 전통문화에서 대단한 일입니다. 전통문화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딸이 있으면 훨씬 좋다고들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저는 아들만 셋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신다고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아들이만 있더라도. 그런데 이때 당시에 아들이 없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저주 같은 그런 문화에 있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2011년도 미국에 살면서 옛날의 다른 문화를 뭐 이렇게 판단하고 할 수는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죠. 하여튼 그 문화가 그랬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한 컨설팅 회사에서 미국 남성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내와 딸이 싱킹 보트에 있는데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면 누구를 살리겠느냐?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게요? 60% 딸, 40% 아내. 미쿡 어머니 죄송합니다. Zero. 같은 질문을 사우디 남성들에게 했다고 합니다. 사우디 남성들에게 같은 질문을 했대요. 100% 어머니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좀 MSG를 좀 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숫자가 어머니를 선택했다는 거죠. 이 결과를 통해서 중동 사람의 가치관과 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문화에서는 어머니는 가족을 떠나서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인생의 전부였었어요. 전통적인 문화에 있는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최고입니다. 내 아들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희생할 수 있고 그 아들 안에서 내 자신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 둘이 죽었어요. 나오미와 그 가족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모압은 베들레헴보다 훨씬 힘든 곳이 되었고 남편과 두 아들 죽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정말 어려움만 닥치고 닥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영어 단어가 생각나죠. Helpless. Helpless and hopeless.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난과 고생을 피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슬퍼하기도 하지만 무척 기분 나빠합니다. We get upset when we suffer. 우리에게 고난이 있으면은 정말 슬픈 것도 있지만 기분 나빠해요. 모든 사람 블레임해요. 하나님 블레임하고. We get very, very angry and violent. 고난이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어떤 것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일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을 통하여서 나오미가 무엇을 찾을 수 있을까? 세월이 훨씬 지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좀 더 경기가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Naomi heard that things got a little better in Bethlehem. So she's about to go back to her hometown. 그 journey가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journey라는 것을 나오미는 상상할 수 없었었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깨어진 꿈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찾게 하십니다. You know, sometimes God uses pain of our shattered dreams in our lives to awaken us. Awaken something that is in us. A longing for God, longing for something greater. And I think God uses those things. I am not an expert in pain and suffering. 저는 pain aversion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이 맞았으면 좋겠어요. 50마일 정도를 가면서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에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나오미가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동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낙네들이 모였다 그러고 거기 이제 아줌마들이 다 모였어요. 나오미가 온 것을 반가우면서 어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나오미가 약간 신경질 내면서 대답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말이 나옵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Mara. Which means bitterness. 마라는 쓰다라는, 쓰라림이라고 번역되는데 쓰다라는 말입니다. Don't call me pleasant. Call me bitter.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bitterness가 있는지, 우리 상황을 보면서 얼마나 쓰라림이 있는지. 요새 현대시대의 사람들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느끼는 거면 뭐냐면 people are bitter. 사람들이 좀 bitter한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제가 제 자신을 자주 reflect 하거든요. 제가 그렇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bitterness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렇게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거기 앉아있지만 저랑 그렇게 다르진 않을 거예요. bitterness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bitterness가 있었는지 나오미는 룻이 함께 있는 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나오미에게 와서 나오미가 왔구나.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오미, pleasant. 어떻게 지냈습니까? 유쾌함. 어떻게 지냈습니까? 나를 유쾌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라림으로 부르라. 나는 풍성한 것을 가지고 떠났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다. 나에겐 아무것도 없다. I left this country full, but now I am empty.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Now I'm empty. I have nothing. 루시 옆에 서 있었어요. 입을 맞추고 허깅을 하고 울지 마라, 가지 마라. 여기서 아가야, 내가 자식을 낳겠느냐. 돌아가라. 아니요, 어머니. 이렇게 하고 같이 왔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야, 배반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 있을지. The heck is going on here? 루시 기분이 어땠을까? 일장의 흉년으로 시작하고 끝은 추수로 끝납니다. 흉년으로 일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돌아올 때 일장 끝날 때는 풍년이 일어나는 것의 시작이에요. 흉년의 시작에서 풍년의 시작으로. 오늘 아침에 reflection을 할 때 journey from blank to blank 그거 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journey from famine to harvest. 꼭 harvest 하는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만 더 참을 수 있다면,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다면, 내 자신에 조금만 더 여유가 있다면. 사람들은 요새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 This is it. 무슨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페이탈리즘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나쁜 일이 있으니까 이건 끝이야. 이제 됐어. 나는 이 길로 아니야. 난 이건 아닌 거야.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This is it. 이제 끝이에요. 오늘 일이 안 되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됐나 봐요. This is my fate and I am destined.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더 찰 수 있다면 자기 연민에 차서 bitterness로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내 self-absorption이 얼마나 ugly한 것이고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거를 좀 깨달을 수 있다면 기다림의 묘미를 좀 배울 수 있다면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배고픈 거 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번 코스타에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성화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헨리 나윈이 Waiting for God이라는 아티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좀 길지만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기다림은 기약이 없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주 확실한 것 그리고 갖고 싶어하는 것을 위해 기다리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상당 부분은 바램들로 가득 차 있다. 일자리를 얻었으면, 날씨가 좋았으면, 이 고통이 없어졌으면 온통 바램들 투성이다. 그리고 그런 바램들 속에서 우리의 기다림은 쉽게 혼란스러워진다. 이런 이유로 우리의 많은 바램들은 기약이 없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기다림은 미래를 컨트롤하는 수단이 된다. 우리는 아주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의 미래가 전개되길 원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실망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 우리가 갈망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려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너무 어렵다. 여기서 우리의 바램들과 두려움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볼 수 있다. 우리의 가장 바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을 피하기 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엿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은 기다리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는가?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러나 인내가 수동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내심을 갖는 기다림은 버스가 오기를, 비가 그치기를, 혹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순간들을 최선을 다해 살며 거기서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의 사인을 발견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Active waiting. 라틴 동사의 파이토에서는 유래된 단어 인내는 고생한다라는 뜻이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들 속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 고생의 맛을 볼 수 있을 때까지 보며 우리가 서 있는 땅 위에 심겨진 씨들이 튼튼한 식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인내의 기다림은 항상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의 깊게 보며 거기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의 첫 번째 빛줄기를 보는 것이다. Active waiting. 헨리 나윈은 이 active waiting, 능동적인 기다림을 소망과 바로 연결시켜버렸습니다. 그의 글을 보면 그분은 계속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망이란 것은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소망과 희망사항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분명히 일어날 것, 확신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그건 소망이에요. 근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희망사항이에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김치찌개를 먹었는데도 고춧가루가 이에 끼지 않는 여자 희망사항이에요. 희망사항과 소망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희망사항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active waiting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 제가 소망을 언제 배웠는지 아세요? 저는 아들이 셋이 있어요. 지금은 다 컸지만 지금 뭐 26, 24 뭐 이렇게 됐는데 막내가 태어났을 때 큰애가 6살, 둘째가 4살이었어요. 근데 막내가 집에 왔는데 큰애하고 둘째가 너무 협조를 잘하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심부름도 잘하고 얘네들이 어떻게 이렇게 성령을 받았나 착각할 정도로 저는 그 아이들이 어릴 때 항상 기도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잘 때만 말고 깨울 때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항상 기도했단 말이에요. Let me love them even when they're awake. 근데 그렇게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의논을 하고 상을 주기로 했어요. 그때 옛날이죠. 벌써 20년 전이니까. 큰아이 둘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희 엄마하고 아빠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게. 왜냐하면 너희들 너무너무 착해서. 동생도 잘 보고, 그리고 기저귀 갖다 버리면 비저 갖다 버리고, 그리고 눈 찌르지 말라 그러면 안 찌르고, 다 말 너무 잘 들으니까 너희가 상을 주겠다라고 한 다음에 Toys R Us를 데려간다 그랬어요. 그때는 Toys R Us가 20년 전에는 굉장히 핫한 플레이스였습니다. 아이들이 예! Toys R Us! 그리고 차를 태웠어요. 그리고 Toys R Us로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You can have everything you want. Anything you want under $10. You can have anything.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다. 6살, 4살짜리 개념이 없어요. 큰 거면 좋아. 아이들이 가는 길에 즐겁고 사이좋게 지내고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여유가 있고 웃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오는 길에 그랬을까요? 가는 길에 어머니들은 알죠. 아버지들은 가는 길에 그때 제가 무릎을 쳤어요. 이게 소망의 힘이구나.
2: This is the power of hope.
1: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라,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인센티브로 모티브를 주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주님께로 가고 있다, 우리는 서신서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확실하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나그네입니까?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기를 잘 해야 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부자로 산다 하더라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지 못하고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햇빛이 나타나면 없어지듯이 짧은 60만 원 위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오늘 죽는다면 내일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은 지금 복음 대화방으로 방문해서 신앙 상담자와 함께 천국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대화방의 주소는 www.bbnchat.org입니다.